우리 영혼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꽤 만만치 않고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말자고요. 그것이 우리 삶을 지켜주고요. 우리 영혼을 붙잡아줍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런 귀한 마음,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뜰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 여러분의 결단과 또 경건한 하루를 보탬을 좀 드리고자 경건한 하루 가운데 보탬을 드리고자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또 챙겨드릴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참여해주시고 오늘 준비된 성경 네 구절 빠짐없이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파릇파릇, 네, 초록초록한 이미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뭇잎의 배경에 예쁜 이미지로 성경 네 구절 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씨앗 신청해주시고 링크가 갈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말씀 씨앗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다운로드, 저장도 가능하시니까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성경 또 네 구절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오늘 대표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내용이 참 오늘 주제 또 오늘의 어떤 오프닝 내용과 잘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디모데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4장, 6장 이렇게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장도 참 중요하고요. 자, 아무튼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힘쓰는 경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후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 약속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왜 인내하고 왜 절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이 그러므로가 제일 서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4절, 뭐 그 이전에 구절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12장, 히브리서 12장도 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께서 입체적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보면 히브리서 10장 전체와 히브리서 12장까지 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12장 다 또 읽기가 어려우면 그 위에 상반절이 아니라 좀 위 윗부분만이라도 1절부터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읽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어떤 좀 전반부도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저런 상황 좀 고려했을 때 내가 너무 바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오늘 전해드리는 씨앗 말씀 네 구절만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자, 오늘의 기도문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알려드릴 테니까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키워드 정확하게 오타 없이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네, 어떤 단어로 할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건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해서 단단으로 할까, 견고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 우리 삶에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네, 그러한 바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내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자, 인내. 네, 오늘의 키워드 인내니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인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씨앗 이미지가,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어제 걸로 가고 있다라는, 아하, 여러분 지금 얼른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씨앗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은 네, 인내만 보내주십시오. 인내만 보내주시고요. 자, 바로 수정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씨앗 오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바로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할 수 있다. 네, 지금부터 씨앗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수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지만 앞서서 씨앗 이미지 받아보신 분들, 네, 지금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십사 부탁이 드립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씨앗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인내 씨앗, 네, 지금부터 샵 9330번, 우물죠,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민망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정말 드리고요. 네, 앞서서 씨앗 받아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아마 제 그 사랑의 드란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씨앗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네요. 자, 아무튼 지금 수정이 됐으니까 네, 씨앗이라고 다시 한 번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좀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말씀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자 오늘 8월 21일자 씨앗 꼭 받아가시면 참 좋겠고요. 네, 기존에 안 받으셨던 분들도 모처럼 이런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슬쩍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나눠봅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아이자야 61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아마 아이자야 61 찬양 중에 가장 또 많이 알려진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네, 이 찬양 여러분과 듣고 와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인내고요. 말씀 씨앗 이미지 씨앗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네, 아이자야 61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네, 사랑의 드란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드란 1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께 두 가지의 사랑의 드란 공식 선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 기도문 나가고 있는데 기도문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인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약간의 이제 해프닝이 있었죠. 네, 말씀 씨앗 이미지가 이제 어제자가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얼른 수정했으니까 좀 다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볼게요. 자, 8457번님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씨앗으로 한 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8236번님 네, 귀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얼른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하고 불편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씨앗 이미지 이제 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저 히브리서 오늘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가능하신 분은 12장 뭐 11장도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서 12장만 좀 전반부라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12장까지 한번 따로 읽어서 더욱 은혜가 풍성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3003번님께서 또 어플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정말 큰 이제 교훈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될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어제 거 씨앗 말씀 어저께 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잘 가고 있죠. 네, 지금은 아마 수정을 했으니까 좀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편해 들어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자 9358번님 주님 우리 마음밭에 말씀 씨앗을 심어주셔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바람을 담아주셨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면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5976번님 지금 병원 가는 길이시라면서 지금 오늘의 선포 기도문 좀 받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 자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 있죠. 오늘의 기도문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인내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인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또 8월 21일자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샵 9330번 인내 인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716번님께서 또 귀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 5073번님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7358번님 지금 그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내주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또 인용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7716번님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바람을 담아 주셨어요. 자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열매를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다들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9581번님께서 이 시간에는 빨간불을 만나면 앗! 와! 아싸! 를 외친다고 하신대요. 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상황을 잘 받고 인내하는 네, 그리하여 경건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문자에서 참 어떻게 본다면 9581번님의 넉넉한 성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향기롭습니다. 0712번님께서 인내하리 인내하리 나는 인내하리라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가리라 라는 또 결단을 남겨주셨네요. 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아주 막 아 너무 반갑다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인내라는 의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인내라는 것이 막 환영하게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인내하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34번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에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하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 저는 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버텨라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할 수 없으면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견디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848번님 지금 씨앗 이제 오늘자로 잘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0885번님 매일의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2부 시간을 통해서 신청해 주신 찬양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1부에서는 뭐 잠시 좀 예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시죠? 우당탕탕 그 찬양 선곡 대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찬양들을 저희가 선곡할지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뜨거웠던 여름 인내하게 해주신 주님, 가을이라는 예쁜 계절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0360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자, 0566번님께서 매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애청자입니다. 8월 21일, 오늘의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인내잖아요. 인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9330번 인내고요. 자, 그리고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입니다. 각각 문자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한 곡 나누고 돌아와서요,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필립 웹의 영어 찬양 준비했는데요, Amazing Grace. 멋진 곡이에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자, 3월 스페셜 기간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자, 이 시간엔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서머 스페셜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뭐 주일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생방송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아쉽게도 이제 이 특별 코너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무튼 이 여름 저와 함께한 우당탕창 찬양 선곡 대작전의 멤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다소 슬프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거리 찬양 사역자십니다. 이 거리를 찬양으로 밝혀주시는 자, 우리 추화평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우당탕탕 달려왔습니다.
0: 우당탕탕 달려오셨군요. 돌아가실 때는 평안히 돌아가시길 그렇죠? 네. 바라면서.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네,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컨디션 이슈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좀 그 속에 탈이 나가지고. 네. 잠시 자리를 비울지도 모릅니다.
2: 제가 잠시 비밀로 부탁드렸는데. 네. 이렇게 소개해 주셨군요.
0: 투명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거대 비둘기 남지구 PD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뵙습니다.
0: 오랜만이네요.
3: 네, 남지구입니다.
0: 지난주에 휴가 이슈가 있었고요. 네. 아, 지지난주였죠.
3: 맞습니다.
0: 지지난주에 휴가 이슈가 있었고. 아무튼, 네. 지난주에 굉장히 바빴던 거. 나라사랑축제 현장에 또 열심히.
3: 그럼요. 정말 그 감동의 자리에 제가 함께 했다는 게 정말 기뻤고.
0: 너무 기뻤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3: 네,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0: 바로 오늘 좀 시간이 항상 좀 부족했거든요. 네. 코너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자 찬양을 선곡해 왔는지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번 주제는 바로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추천 찬양.
3: 이야, 빠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좀 타이밍이 늦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떨까? 아, 참 월요일 출근길이 특별히 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너무 가벼운 발걸음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월요일 출근길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이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 어떤 곡들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주제를 딱 받으시고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정말로 우리 남지구 PD에게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주제를 또 받으시고 어떠셨습니까?
3: 아, 받자마자 딱 들었죠. 아, 이건 나를 위한 곡을 뽑아야겠다.
0: 아, 정말로 이제 어차피 이제 썸머 스페셜 끝나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대중을 생각을 좀 했다면,
3: 네.
0: 오늘은 정말 지극히 지금 나에게 좀 집중해 보겠다.
3: 그럼요. 저를 위한. 그리고 오늘 첫 곡으로 가져온 곡도, 네.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꼭 한 번씩 듣는 곡을 제가
0: 실제로
3: 가져왔습니다.
0: 실제로 출근길에 듣는 찬양이에요?
3: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3: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추하평 목사님 어떠셨을까요?
1: 아, 정말 이거 현실적인 그런 곡이 되겠구나.
0: 아하.
1: 왜냐면요, 이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0: 하하.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좀 다르잖아요. 월요일은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그냥 출근길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화요일 출근길로 할까요?
1: 맞습니다.
0: 화요일 출근길. 목회자의 한정에서는 화요일 출근길에 들으면 좋은 찬양.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에서는 월요일 출근길에 이 찬양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바람입니다.

0: 아무튼 목사님도 실제로 이 찬양을 출근길에 좀 많이 듣곤 하셨습니까?
1: 어, 듣기보다 많이 부릅니다.
0: 아, 네. 출근하면서.
1: 네, 부릅니다. 부르고. 네. 어, 저는 주로 듣는 것도 많이 하지만 부른 걸 많이 하거든요.
0: 예, 예.
1: 특히 이 찬양, 준비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0: 아하.
1: 왜냐면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곡 설명할 때 할 건데.
0: 네.
1: 어, 피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0: 아, 피로사회다, 요즘에.
1: 네. 네. 네.
0: 그래서 피로사회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고 회복되자.
1: 맞습니다.
0: 라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자, 순서를 오늘은 이제 그 세 글자 다 적지 않았습니다. 룰렛을 돌려볼 텐데, 추남장. 아, 추남장. 이름이 좀 있어요.
1: 이게 추가 들어가면 항상 뭐가든지.
0: 장남추. 이거, 아, 네. 남장추라 해야 되나? 추가. 추가 들어가니까
1: 추가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요?
0: 추합병 장찬이 남지구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어떤 찬양들 저희가 좀 예, 전해드리게 되는지 한 곡씩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2: 아, 전 감히 예상하건데 제가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0: 아,
2: 그렇죠.
0: 아~ 장입니다. 장. 아, 제가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 좀 아쉬운 마음이네요. 자, 방송가족분들, 이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월요일 출근길에는 이 곡이 최고다. 이 곡이 정말 좋다. 하는 걸 투표해주시면, 저희가 각자 두 곡씩 준비해왔거든요. 두 번째 곡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다득표를 차지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투표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게 순서가 참 중요한데, 아, 제가 첫 번째 순서네요. 아, 요즘 제가 순위권에 좀 못 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3: 아, 아, 역시.
0: 우리 남지구 PD 정확한데요.
2: 자, 이에 남지구입니다. 네. 네.
0: 항상 두 번째 순서. 어, 그리고 이제 추하평 목사님 마지막 순서를 네.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 찬양을 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어, 저는 이제 더 워십 에이블에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길에 어떤 인간적 의지로 막 힘을 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정서 자체가 이제 뭔가 일상을 들어간다라는 것이 뭔가 엄습하는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와 활기차다 이러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은혜. 근데 그 영적인 은혜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워십 에이블에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이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출근길에 딱입니다.
1: 아...
0: 방송가족 여러분 이 곡 다음 이 곡 다음에 이 곡 다음에 또 엄청난 곡을 준비했거든요. 진짜 제발 여러분 오늘
1: 분위기는 제 찬양이 오늘 도와주십니다.
0: 1번 곡 좀 잘해주시고 1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곡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 벌써부터
1: 마지막이라고 이거 너무 가시는 거 아닙니까?
0: 1번 아, 이거 좀 제발 1번 좀 오늘 좀 많이 투표해주시고 제가 두 번째 곡을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좋고 출근길이 5분이면 뭐 한 곡만 들어도 되겠지만 출근길 한 10분, 20분 넘어간다면 두 곡 좀 들어야 되거든요.
2: 네.
0: 그래서 두 곡 좀 아, 도와주십시오.
2: 네.
0: 어떤 곡인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출근길에 이 곡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들어보시죠.

0: 네, 이 정도 듣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1: 네,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아, 허탈한 웃음을 계속 짓고 계시는데.
2: 아침부터 너무 너무 밝은 게 아닌가.
0: 제가 밝다고요? 네. 그래요?
1: 저는 약간 상반된 의견으로 좀 생각보다 덜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무조건 이렇게 약간 좀, 와, 밝아라!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좀 나름 좀 조절을 한 건데. 근데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그러니까 너 주의 사랑 받아라가 아니라 흘러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공감이 돼야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서 이 뒤에 가사가 선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 어떤 의지나 힘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선한 것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흘러 들어와서 선한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네.
2: 이 어필에는 힘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0: 두 번째 곡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두 번째 곡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월요일 출근길에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일터가 정말 부르심의 현장이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가사가 주의 나라. 다 이어지거든요.
1: 아, 점점, 가사의 내용이 점점 중압감이 느껴지는 듯함이 많은데요.
0: 부르심은 축복이야. 부르심은 축복이다.
1: 네.
0: 아, 너무. 아, 벌써 출근길이 발걸음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소풍길.
2: 회의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벌써 회의, 이 찬양 들으면 회의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과연은 다음 우리 두 분 어떤 곡 선곡하셨는지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1: 아, 저 지금 장차림 PD님의 저 힘원 떡이는 눈이 좀 무섭습니다. 아, 네,
0: 지금. 보세요. 오늘... 지금, 활기차게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아, 지금 2408번님께서는 금요일 퇴근길에 부르고 싶다.
1: 자, 벌써부터 주제와 어긋난
0: 퇴근길 나오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좋죠. 퇴근길에도 좋은데
2: 바로 퇴근해야 되는
0: 출퇴근길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근길에 듣고 사명으로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명감도 이제 약간 충전하고 이제 돌아갈 때 점검하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일상을 잘 살았나 하면 이제 점검하는데 출퇴근길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정말 장찬희 PD님의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곡을 무조건 소개하리라
0: 하는 0885번님께서 간절한 마음은 이길 것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이길 수가 없죠. 저는 무조건 1번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알겠습니다.
1: 지금부터 투표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0: 두 번째 네. 우리 멤버분들의 또 찬양도 귀한 찬양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저는 또 약간 좀 그 페어플레이 하고 싶거든요. 네. 두 분도 저만큼 어필해 주세요. 저만큼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일단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1번 투표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의 간절함이 눈물의 호소가 지금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죠. 우리 남지구 PD 어떤 곡 가지고 오셨을까요?
1: 네, 제 차례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좀 생소한 곡입니다.
0: 생소하고 네. 이제 극동방송에서 저희가 좀 쉽게 들을 수 없는 버전의 어떤 찬양인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 저보다 더 젊으신 다음 세대 분들이라면 아마 인스타라던가 뭐 SNS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멜로디부터 정말 산뜻하고요. 네. 이 아침을
0: 굉장히
1: 시작할 때
0: 트렌디하죠, 트렌디.
1: 아, 맞습니다. 네. 트렌디하고 또 이제 출근길에 솔직히 좀 출근하기 싫다. 이 길이 좀 마음이 너무 무겁다 하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사로 돌려보자.
0: 아,
1: 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0: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 곡이 포레스트 프랭크의 Thankful이라는 곡입니다.
0: 아, 포레스트 프랭크 아세요? 혹시 목사님?
2: 전 처음 듣습니다.
0: 음원 사이트에 간혹 가다가 네. 이제 그 복음성가 또 이제 기독교 찬양

0: 순위에 갑작스럽게 이제 포레스트 프랭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이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어느 SNS를 통해서 접해가지고 음원 사이트에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SNS라든지 유튜브에 많이 좀 노출되는
1: 맞습니다.
0: 그런 그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또 이 제가 가져온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뭐 비를 피할 지붕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배를 채워줄 먹을거리도 있고
0: 네네.
1: 뭐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것들이 생각난다.
0: 아하.
1: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가사인데
1: 네.
0: 문제는 영어 찬양입니다.
1: 그게 가장 걸립니다.
0: 영어 찬양이요.
1: 네.
0: 저도 여기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그 어떤 출근길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1: 예.
0: 이게 요즘 사회에서 또 이제 글로벌 사회라고 영어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딱 갈 때 영어 찬양을 들으면서 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2: 아 요즘 다 영어 하시지 않나요?
0: 아 근데 이제 영어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거죠.
1: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건가요?
0: 혹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출근하실 때 아 영어에 대한 갑자기 부담감이 불쑥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1: 아, 그런
0: 걱정거린
1: 염려가,
0: 마음이 네. 있어요. 곡은 너무 좋으나.
1: 네. 일단 저는 두 번째 곡은 이번 주는. 유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두 번째 곡을 욕심 부리지 않고 네, 이 곡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0: 이 곡을
1: 생각으로
0: 한번
1: 가져왔습니다.
0: 소개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일단은 약간 또 이제 지금 저 영상 링크로 다 정리해서 여섯 곡 이제 사실 소개해 드리는 곡뿐 아니라 각자 두 번째 곡까지 이제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당탕탕이라고 #9330번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주시면 될 텐데 영상 확인해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영상 자체가 굉장히 휴양지 영상 이 그 느낌이에요 지금 출근길 휴양지를 선택하게 되면 출근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2: 공항으로 바로 가야 돼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하, 목사님까지
0: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 어떤 곡인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Look, I got a

0: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선한 능력.
1: 아, 제 순서인데 이렇게.
0: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네.
2: 저는 앞에 나오는 그 영상의 가사를 보면서 예. 감상했잖아요. 예. 가사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네.
2: 그런데 이 라디오 청취자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극동상 방송 튼 게 맞을까? 나 지금
0: 그 정도로 목사 생각하셨다고요? 약간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네.
2: 또 이렇게 나왔으면.
0: 아, 저는 그 정도.

0: 생각만 생각 안 했는데. 아, 목사님 너무 경쟁심이 강하시네요.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0: 아, 전 너무 좋았어요. 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찬양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인 두 번째 곡을 다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어느 충만해졌을 때 이제 감사를 고백하기가 이제 딱 이제 아 적합하지 않나
1: 충만하시네요 진짜. 네,
0: 이 곡이 또 마침 짧아요. 2분 1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짧습니다.
0: 그래서 앞에 제가 소개해 드린 찬양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찬양 그리고 이제 이 곡을 더 하면 약간 길이가 10분 정도 돼요. 아름다운 출근길 딱 10분 완성. 아,
2: 자 이쯤 되면은 저희 장찬희 PD님이 어떤 곡을 가져왔는지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아,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0: 태연 플레이 하고 싶네요. 태연 플레이. 자 지금 영어 캑. 아, 저랑 또 비슷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2408번이 영어 캑. 아 저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출근길 가운데 여러분 뭐 각자가 잘 이제. 취향껏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곡이 나갔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남지구 PD는?
2: 아 저는 뭐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2: 어제 아침에도 이제 출근길에 매번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 참 아침에 사실 그 음원을 듣다 보면은 중간에 막 새 소리도 나고
0: 맞아요, 맞아요.
2: 아침을 연상케 하는 소리들이 납니다.
0: 휴가지 같은 느낌이 있죠.
2: 아 네. 이제 길거리에 걷다 보면 참새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0: 아, 네.
2: 그래서 그 아침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하나 둘씩 세워보고 그 감사할 것들 중에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 네. 것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나가는 게 아,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나. 이 출근길마저도 감사하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제 보면서 좀 반성도 했어요. 이제 어떤 반성을 했냐면 제가 이제 우리 거대비둘기 이제 남지구 PD와 함께 이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가 남지구 PD에게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됐나? 라고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2: 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아, 내가 그래 감사할 이유가 돼야 될 텐데 나를 보면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해줄게요.
2: 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0: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죠. 우리 추하평 목사님.
1: 네.
0: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오셨을까요?
1: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아는 찬양일 거예요.
0: 네.
1: 그 이름이란 찬양인데
0: 네.
1: 이게 제가 딱 주제에 대해서 피디님께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마찬가지.
0: 네.
1: 사회 세상에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0: 맞아요.
1: 어떤 네. 마음가짐이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월요일 출근할 때 오늘도 그 견뎌내야 돼, 버텨내야 돼, 참아내야 돼 이런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믿는 자들은 또 그것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달라야 된다는 그런 전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패러다임이 중요하냐? 좀 길어졌는데.
0: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딴 생각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1: 하품을 하시네.
0: 아, 하품 안 했어요. 사실 시선을 좀 외면했을 뿐이죠. 네.
1: 그래서 월요일 출근이 믿는 자들에게서는 기대되는, 설레는,
0: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1: 아니죠. 아니죠.
0: 선한 능력으로 가게.
1: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0: 아, 그렇죠.
2: 자꾸 침탈합니다 지금.
1: 그래서 주님이 이번 주 월요일은 어떤 또 기대되는
0: 설레는 허락하실까?
1: 은혜들을 네. 허락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까? 나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까? 승리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월요일 출근한다면 그런 부담감이나 억압감에서 좀 가볍게 또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0: 그렇군요.
2: 네, 곡이 약간 탐탁치 안 하고 있어요.
0: 아니 곡이 굉장히 좀 길어요. 이제 다 들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8분의 곡인데 어떤 곡인지 자 어노인팅입니다. 그 이름 추하평 목사님의 추천 찬양이고요.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아,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 좋네요. 아, 좋네요, 정말. 네.
1: 굳이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0: 아, 설명은 더 해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1: 저는 곡, 이 곡 통해서 그 경험했던 실제 간증이 있어가지고 딱 네. 주제를 주셨을 때 PD님께서 딱 이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0: 아.
1: 정말 힘을 얻었었거든요.
0: 예.
1: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 자리에 가기가 부담스러울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제 연약함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전도사 시절 때요. 이 찬양을 극동방송에서 나온 걸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간증이 있어가지고
0: 네.
1: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0: 아 근데 진짜 진짜 사실 그냥 제가 어쨌든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좋긴 하다. 근데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굳이 한번 찾아보자. 뭐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제가 1번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 곡은 약간 출근할 때 이제 뭐 차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걸어간다든지 그때 듣기보다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출근을 준비할 때 준비할 때 이제 딱 들으면 아 너무 이제 부드럽게 우리의 주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주 이름 하면서 막 그래 주님이 우리의 방패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주님의 능력이야 그래 자 이제 옷을 입으면서 로션 바르면서 머리 말리면서 그래 주 이름 주 이름 그래 하면서 이제 밖을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주의 사랑이야 출근길은 이제
1: 그럴 줄 알았어요.
0: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1: 그럴 줄 알았어요.
0: 그 찬양 들으면서 그래 네. 가자 가자 아, 이게 좋지 않을까 아, 네. 생각해봤습니다.
2: 네. 이 찬양 제가 저도 나올 때 네. 제가 실제로 대중교통을 지금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0: 오늘 버스를 타고 이제 딱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딱 이제 버스 자리에 앉아서 꽂고 듣는 순간 아침이 밝아.
1: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과한데요.
2: 너무 하신 거 아니고
0: 한정거장 좀 지나칠 수 있지 않나.
1: 종점까지 가는 거 지나칠 수 있다고. 아, 그래요.
0: 근데 그만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분주한 우리 10년 가운데.
0: 그렇죠. 나의 성루,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이 하루가 얼마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 자,
0: 네.
1: 방송하실 분들 이제 1번, 2번, 3번 이제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찬양이 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더 워십 에이블이었습니다. 1번이고요. 2번 찬양은 남지구 PD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자, 제목 자체가 영어죠. Thankful이었어요. 그리고 3번 찬양이 이제 추아평 목사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3번 찬양. 그 어노인팅의 그 이름이었거든요. 그 이름. 그래서 지금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이거는 출근길에 여러분 이제 곡은 다 좋죠. 곡은 다 좋은데 출근길에 나는 이 곡을 좀 듣고 싶다 하는 곡을 여러분께서 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3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지금. 3번. 각자 두 번째 곡들도 이제 아심차게 준비했는데 출근길에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지 1번, 2번, 3번 여러분의 투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실 동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자, 영어 찬양으로 또 준비해봤는데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투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이제 인내예요. 인내. 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인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샵 9330 뭐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각자의 곡들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남지구 PD.
0: 네, 저 이번
1: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와, 좋은 어필이었어요.
0: 제 삶을 나눴습니다. 아, 네. 근데 한 표만 주십시오. 네.
1: 아, 우리 최화평 목사님.
3: 3번 그 이름 확실합니다.
1: 너무 그 이름 확실합니까?
3: 이런 게
1: 네. 1번도 확실합니다. 네. 찬양 듣고 올게요.

0: 했는데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달라는 그 얘기가 없어요. 네. 방송가족 분들께서 충분하다. 서머 스페셜로만 충분하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1: 네, 아쉽습니다.
0: 아쉽긴 하지만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찬양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준비한 두 번째 곡들까지 총 여섯 곡이죠. 여섯 곡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이게 영상 링크로 다 정리해서 이제 곡들 다 보내드리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영상 링크들 곡목 링크들 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받아보시고 실제로 오늘 주제가 월요일 출근길에 들으면 좋은 찬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출근길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885번님께서 너무 재밌는데요 하시면서 이분 참고로 1번 골라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약간 너를 저를 너무 측은히 여기신 나머지 계속해서 투표를 한 번이 아니라 한 세 번 정도 하셨어요. 1번을 하지만 세 번 하더라도 네 한 번으로 저희가 이제 공평하게 그렇게 체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아직 고정권에 이거 약간 저희를 좀 측은히 여기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볼게요. 아, 일단은 자, 몇 분 되지 않습니다. 투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1번 곡 선택해 주신 분 지금 앞서서 2번, 3번 곡 듣기 전에 투표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1번 해 주신 분 지금 대략 지금 현재 앞에의 중복된 걸 좀 제외했을 때 우선 한 3분 정도 제외하게 되면 지금 10분 정도 10분 정도 1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투표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2번이죠. 2번. 2번. 2번은 제가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 9478번님께서 1번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너무 좋았습니다. 2번 영어 찬양 저 좋아하지만 월요일 아침은 조금 뇌를 깨워야 해서 3번 그 이름 너무 좋은데 금요일 퇴근길 금요 예배 전에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9478번님 그래서 이분 1번이네요. 2번 굉장히 이제 마니아가 확실히 많습니다. 1207번님 2번 3602번님 2번 영어 찬양이라 조금 어렵지만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느껴져서 전 2번 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두 분 선정해 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사실 고백할 것이 있다면 그 두 분은 네. 저희 아버지와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0: 굳이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2: 번호가 익숙해서.
0: 아 그래요?
2: 그리고
0: 익숙한 번호?
2: 네, 저희 두 분 말고도 숫자 2 말고 한글 2번이라고 남겨주신 2번, 맞아요. 네, 한 분이 계십니다.
0: 아 2번. 그렇군요. 그걸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2: 제가 그걸 한 번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0: 2번.
2: 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0712번님께서 2번 또
2: 감사합니다.
0: 주셨고. 아 저는 이제 근데 너무 그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무리 남편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른 곡이 좋았으면 진짜 다른 곡은 무조건 투표하거든요. 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희 강력한 라이벌 3번이죠. 3번 가보겠습니다.
2: 오.
0: 자 지금 중복표가 있어요. 중복표를 제외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네, 0885번님 또 문자 주셨고 그리고 지금 3번 서머 스페셜 기간 영어로 찬양 많이 듣게 해주셔서 더욱더 은혜로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씀처럼 인내는 성도의 필수 덕목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시청해 주시고 1, 2, 3, 4번님께서 또 3번 투표해 주셨고 네 너무 기쁜데요? 네 제가 약간 오늘 약간 저의 호소와 하소연이 통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번이 좀 가장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 성공 모음집 너무 재밌고 알찹니다. 저는 늘 1번입니다. 3003번님. 네. 아 4006번님. 오늘도 전 지구 PD님께 한 표 투표합니다.
2: 할렐루야.
0: 지구 PD님 파이팅.
2: 대한이 아빠님 감사합니다.
0: 네, 4006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까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이제 3번 너무 좋으나 3번은 출근길에 너무 눈물이 펑펑 날 것 같다고. 3번 말고 저 1번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0360번님, 주말 동안 쉼을 얻고 출근할 때 다시 세상으로 저에게 주신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자 다짐하면서

0: 조금은 신나는 찬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1번 하고 0360번님도 문자 주셨고 네 아무튼 네,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 있네요. 9478번님. 너무 감동이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은혜의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목사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1번 투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분 이제 그래도 그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게요. 여기 각자 두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해 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목사님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2: 저는 곡일까요? 찬송가 네. 아침해가 돋을 때 네.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래 첫 번째 곡으로 할까 하다가 네. 두 번째로 미룬 거거든요.
0: 저는 약간 이 그 목사님 선곡 한 거 이제 제가 어떤 곡인지 알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곡 소개할 때 다른 곡들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는 얘기하실 때 월요일 출근길부터 너무 밝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좀 템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저한테 주신 찬양이 가장 템포가 빠르거든요. 아침해가 돋을 때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2: 네 버전에 그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0: 원래 의도했던 게 그거 아니었던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남진구 피디 두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3: 네 저는 팀룩워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0: 그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3: 사실 제가 이 곡은 두 번째로 제가 출근길에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0: 그래서
3: 이번 주제에서는 제가 제 삶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곡은 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링크 받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 1부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정한 찬양이죠. 자 알바스천의 주가 지으신 이날이거든요. 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우리가 월요일이라고 하지만 이 월요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정말 복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힘차게 우리가 외치면서 좀 일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버전이 많거든요. 뭐 팀로그워십 버전도 있고 많은데 약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와 이렇게 시작해요. 실제로 약간 뭔가 우리 마음을 좀 붐업시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찬양이 우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막 우리 마음을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막 일터에 빨리 나가고 싶고 가자 승리 가자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굉장히 좀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2: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3: 그리고 두 번째 곡을 소개하시는 게 너무 들떠 보이셔서 오랜만에 보이셔서
0: 오랜만에 주어진 기회라 가지고 제가 솔직히 좀 들떴어요. 항상 제가 투표에서 밀렸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 감사와 네. 감사의 말씀 또 영광을 돌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약간 들떴네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곡 1부의 마지막 곡 여러분 월요일 출근길에 꼭 이 곡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너무 또 귀한 섬김 감당해주신 우리 거리 찬양사역자 우리 추하평 목사님 그리고 대전극동방송의 거대 비둘기입니다. 우리 남지구 PD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정말 또 했으면 좋겠는데
2: 네.
0: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반응을 살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이 시간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인내죠.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 인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씨앗 말씀도 잘 챙겨가시고요.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드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의 드란 이제 서머 스페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가 1부에서 또 다소 왁자지껄하게 저희의 어떤 추천 찬양을 일방적으로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께서 좀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샵 933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기도문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이 찬양이기, 인내이기 때문에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키워드 인내라고 기억해 주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있어요. 네, 샵 9330번으로 네, 씨앗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입니다. 자, 1부에서 신청곡이 있었어요. 네, 인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이의 음성으로 인내 이 신청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곡의 신청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먼저 3326번님께서 오늘 일찌감치 신청하셨는데 이제 2부 시간에 좀 전해드렸네요. 인내 이 찬양 이제 한이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네, 5788번님의 신청 찬양이었는데요.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 이제 생방송 시간대는 이제 오늘이 이제 서머 스페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그 제목을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그 찬양의 감동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8번님께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과 찬양 545장 845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곡의 찬양 또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곡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광희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예, 이어서 조수아였습니다.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자, 이제 사랑이들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 이후에 이제 다시금 이제 정규 코너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래도 좀 새로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즐겨주시면 또 누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 방송 키워드가 인내죠. 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샵 9330번으로 인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다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신청곡들이 몇몇 곡이 남아있어서 이제 다 들려드리지 못해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 곡 이 곡으로 좀 전해봤는데요. 1207번님께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잔잔하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네, 오늘 이 곡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8번님 비오는 날 출근길에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공주 휴게소에서 또 문자를 주셨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너무 저희가 감사하죠.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요. 휴게소에서 잠시 좀 쉼을 누리시고 열심히 또 출장길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여러분 멋진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광림교회 남성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해천교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해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름다움을 먹고 산다 그럴까요? 그런 존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또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루하루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아주 단순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 진리는 저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진리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를 통해서 오늘을 보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너에게 호흡을 주셨고 너와 나를 만드셨단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고 우리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단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뭐 창조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또 창조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외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예술을 통한 것이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주변에 우리 세상 가운데 또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보다 아름다운 사회,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과 또 교만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땅과 또 물과 산과 하늘이 오염된 뿐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어 있고 오염된 그러한 경우가,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만큼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내가 아름다운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회를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조금씩 나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성경 말씀 제가 두 군데만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아담과 하와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여러분이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날이 커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책을 한 두세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뜻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신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시리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책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오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그러한 사회를,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제가 뭐 아름다움에 대해서 20분 안에 30분 안에 어떻게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그 어떤 요지는, 핵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에, 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0: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역사회를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관심을 그 끌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이 보다 더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 아름다움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선교단체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교회가 보관 중이던 성경책 250여 권을 압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선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최근 관내 한 교회를 수색해 신약 성경 178권과 쪽성경 74권을 압수하고 이를 보관하던 현지 목회자에게 벌금형과 함께 서적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종교활동 규제 법안을 적용해 해외 선교단체와 미등록 교회를 향한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등 국내 선교단체들도 전쟁 이후 신규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면서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러시아 전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성경을 배포하거나 전도할 경우 강제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정당 가입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무대행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권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치 개입을 일관되게 부정해온 신천지가 교주 임한희 씨의 보석 신문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0: 분산 배치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원두 즉석 분쇄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봉사자들은 음료 제조 부담에서 벗어나 교제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와 늦은 저녁 모임에도 균일한 음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일수록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무인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부터 저녁 사이에 충남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에는 충남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주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FABC 신앙 칼럼.
2: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린 손주와 함께 나온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뭐 먹고 싶다고 말해봐 하며 아이를 부축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게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포기했던 문제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도 다시 아래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요셉도 그랬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에게마저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이 이렇게 잊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잊은 거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자, 소망의 기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죠. 담으로 10원, 장문 100원이고요. 조금만 용기 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신 찬양은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청주에 함께 가는 교회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이렇게 뭐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기도겠죠.
1: 네, 네. 기다림이라는 훈련이 얼마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나 하나님의 때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보지만은
0: 네.
1: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로 보시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0: 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0: 아멘.
1: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소망의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말씀으로 안진뱅이 일으키셨고 말씀으로 소경을 눈에 뜨게 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를 살리셨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응답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소망의 기도 가운데 요청하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응답되어지고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기도가 뜨거운 걸 아셨는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셔서
1: 네.
0: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기 목사님의 기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문자 주시면 별도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1124번께서 제일 먼저 연락 주셨는데 손녀딸 한채원 양이 8월 22일인가 내일이네요.
1: 네.
0: 공무원 시험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꿈을 꾸면서 공부하며 달려온 길 헛되지 않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1124님 손녀딸이 내일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0: 국민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손녀딸이 일찍이 소원을 갖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 공무원 경찰 공무원 시험입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기도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시편 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1: 아멘.
0: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리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할머니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과 채은이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인재하여 주셔서 성산에서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과 민족을 바르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켜갈 수 있는 채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시험 장소에서도 임마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채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1069번님께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과 22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오셨는데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0: 네네. 네. 오늘 내 이틀 동안 시험 보면요.
1: 야, 20여 년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기간.
0: 그렇죠? 중국에서 공부를 했군요.
1: 네.
0: 네,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시험 보는 건지 중국에서 시험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1069님의 귀한 기도 제목 교회 집사님의 따님이군요. 백장미님 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구하는 영혼들 온 땅에 정말 고통 가운데 의료진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하는 영혼들이 온 땅의 열방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 땅에서 그렇게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오늘과 내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에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에 온 열방에 주관하는 영혼을 아파하는 영혼들을 고통과 통증 가운데 호소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의료 선교사로서의 정말 탄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 아멘.
0: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3807번님께서는 고등학생까지 예배의 반주로 학생회 리더로 예배드리는데 앞장섰던 둘째 딸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하느라 친구 만나느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귀가도 잦고 외박도 잦아져서 너무 걱정되고 힘이 듭니다. 예배와 반주가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룸메이트 만남의 축복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멘토 만나기를 또 2학기 대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0: 아유,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1: 그렇죠.
0: 정말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귀한 딸 또 리더로 섬겼는데 이 시간 같이 함께 소망기도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3807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딸님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리더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기고 반주로 헌신한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환경이 바뀌면서 다음 과정으로 대학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정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초심을 아시죠? 사랑하는 딸의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2학기 접어들어서 이 가을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가을에 찬양하게 하시고 가을에 반주하게 하시고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 네. 충성스러운 믿음의 멘토들을 선배들을 만날 수

0: 수 있도록 선교단체와 지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 학교 캠퍼스 생활 속에서 엄마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방학이 거의 뭐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네. 이제 학기인데 그 시기인데 뭐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자녀를 위해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그 학교를 따라갈 수도 없고
0: 네.
1: 그 지역을 찾아갈 수도 없지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0: 네.
1: 그리고 자녀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을 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 신랑이 필요한 월급 5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도록 딸도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며 몸과 마음이 활기차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그리고 무릎 통증이 완화돼서 힘차게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 무릎 통증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내셨는데 이거 응답을 받으신 것 같고요.
0: 아멘.
1: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또 따님 위해서 네.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1: 아멘.
0: 시편 4편 말씀이 9507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 응답하여 주셔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같이 날개 쳐서 올라갈 수 있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도 올려드린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재정의 주인이신 경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오늘 이제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의 따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전위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영혼의 다이어트 마음의 다이어트에서 정말 전위적으로 활기차게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따님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재단이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충주에서 연락을 보내주셨는데요. 권호상 성도님이세요. 현재 변비가 2, 3일 정도 보통이고 또 9일까지도 간 적이 있대요. 길게 이 심할 때는. 그리고 심할 때는 또 119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현재 이제 이분 생활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지난 6월부터 이제 충주에도 이 방송이 들리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충주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곳에서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0: 네, 2672님 이제 충주에 많은 이제 잡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아마 소리가 잘 극동 방송이 들려질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제 막힌 것이 귀가 열렸듯이 충주 애청자들에게 모두에게 바른 소리 깨끗한 소리가 전해듯이 2672님에게도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막힌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1: 아멘.
0: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672님 정말 119에 실려갈 정도의 변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충주에서 깨끗하게 들리는 방송과 함께 충주에 있는 청취자들과 함께 충주 청주 대전에 있는 모든 청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형제의 아버지 귀한 지체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아버지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오장육부가 하나님 만져주셨고 하나님 창조하셨사오니 창조한 그대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죽은 나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륙 72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0: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으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67님에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익명으로 오신 사연입니다. 별도의 소개 없이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제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줄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0: 네,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 그렇죠. 제목입니다. 네. 성령 충만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주님 앞에, 그러나 귀한 지체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모든 가족에게, 애색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귀한 지체의 가정 안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애색을 골짜기에 큰 군대처럼 큰 마하나임 군대가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이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가족들을 통해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기도의 용사로,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이 가족 모두에게도 주의 영이 충만하게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그리고 3360번께서는 남편이 천안에서 울산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신답니다.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 하는데 오늘 비가 옵니다.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지켜달라고 모든 여건을 주님께 맡깁니다.
0: 예, 하나님 아버지, 3360님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천안에서 울산으로 장거리를 운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중 가운데 이렇게 운전하게 되는데요, 그 운전 때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그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시편 12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는 모든 운전 여정마다 아버지는 그 운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귀한 남편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차하니 운전한 그 자리가 하나님 인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언제 도착한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한 간증과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과정 속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허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운전 과정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담으러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꿈이 있는 자유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11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소망의 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계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8662번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니까 우리 딸이 너무 슬퍼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다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딸이 오디션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잘 되게 그 자녀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0: 정서와 영혼과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진료를 위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천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영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 가정 안에 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분리와 아버지 하나님 불신과 모든 것들을 종식될 수 있게끔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래서 왕이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평안 가운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함으로 사랑하는 딸이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안정감 가운데 오디션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자녀들한테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소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미래가 비전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도님의 귀한 간절한 기도 가정의 사랑과 화목과 회복과 평안이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가는 교회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0945님의 기도 제목은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 회복을 위한 치료 중입니다. 고령이시고 식사를 못하셔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0: 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1: 그러니까요.
0: 어머니 병원에 계신데.
1: 연세가 좀 있으셔서 더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0: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소망의 기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월하의 역사하심으로 인재하셔서 어머니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아멘.
0: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시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이제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이 계십니다. 귀한 성도님의 사랑하는 따님의 그 마음을 주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1: 아멘,
0: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제 고령이시셔서 식사를 못하시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그런 위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 가운데 병상에서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하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면역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밖에 내리는 그 빛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치유의 담비가 어머니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9411번께서는 이렇게 주셨는데 취업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교회를 계속 섬기고 싶어서 타지역 면접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전 지역에서 취업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가 성도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특정 지역을 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 하 22장 30절 말씀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지역 안에서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 리더십과 섬김과 충성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추수한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그 직장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0: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김미순 권사님께서 이석증으로 어지럼증이 심해서 고통 중입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김미순 권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워십 다 받으셨었죠. 아버지 하나님, 더 귀가 열려서 이석증이 치유돼서 어지러움에서 해방이 돼서 그래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을 만큼 그런 모든 어지러움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권사님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만지시고 주야로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봉사하셨던 아름다운 손길들이 발걸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권사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끔 전인증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증, 어지러움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석증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1: 또 다른 어지러움증으로 또 빈혈검사까지 해보신 5020번님도 있는데요. 빈혈검사도 해봤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통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020번이세요.
0: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이비인후과를 가고 빈혈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귀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지러움이 온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지러움들이 완전히 아버지 안에 치유되질 수 있도록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어지러움 속에서 평안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어지러움 때문에 아버지 안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신 모든 사건들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어지러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4723번께서는 둘째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바이올린을 전공한 둘째 딸이 오늘 음악교육대학원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장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음악교사가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귀한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 사랑하는 딸을 주님 앞에 따님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바이올린 전공한 그래서 음악교육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졸업 후에 새로운 인생이 출발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장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직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한 베데렉 그 크로스로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의 따님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남은 과정 모든 진로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0: 그런 정말 영적인 교사로서 또한 선생님으로서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달란트를 준비시켜 주신 모든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청주에서 온 사연인데 청주 우암교회 김수정 권사님께서 연락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들 이정환 교육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김동호 교육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동호 교육전도사님의 어머님께서 담도암 4기인데 간까지 전이가 돼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아직 어리기에 어머니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0: 하나님 아버지, 담도암 지금 4기 이 간까지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1: 아멘.
0: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1: 아멘.
0: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님께서 귀한 아드님이 동역하고 있는 귀한 전도사님의 그 김동원 전사님의 어머니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 아십니다. 중보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큰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내일이면 순교당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마리아 집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자리에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었던 기적과 역사를 아시지요. 하나님 그 기적과 역사가 귀한 우리 김동원 전사 어머니 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아멘. 김동원 전사 아직 정말 열정적으로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근도 아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 아멘.
0: 그 이 쏟아지는 빗물처럼 그 아들의 흘리는 눈물이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정말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를 경외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김수정 권사님의 그 중보기도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지금 다 하지 못했는데요. 그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순서를 맺고 오늘 못한 기도 제목은 저희 직원들과 또 이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8844번 쓰시는 분이 고3 아들 진소민 9월 초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간호학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하는 아들 진소민 9월 초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한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을 줄도 압니다. 주님 주신 사명, 치유의 사명, 돌봄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더불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천천히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아버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끝까지 최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날까지 아버지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우리 귀한 아드님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아들, 딸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수시원서 준비 중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가는 교회 이영교 목사님과 기도했습니다. 아, 기도가 정말 목사님 뜨거워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하지 못했지만 이 기도하신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목사님?
0: 네. 아멘.
1: 네. 자, 함께 가는 교회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주민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위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1: 자, 오늘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소망의 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청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죠.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고립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앙인에게도 우울증이 올까요? 옵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주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주 미만의 일시적인 우울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은 14%, 2주 이상 지속적인 우울증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33%, 합치면 47%.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혹은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우울감이나 혹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지나친 고립감, 외로움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도 때로는 찾아오는 삶의 깊은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 그리고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동일한데 세상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든 내 마음이 식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홀로 광야를 걷는 것 같이 광야 생활을 겪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을 이런 고립의 자리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 보기도 하죠. 먼저 고립이란 무슨 의미냐? 정의로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광야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역에 익숙했던 곳에서 한때는 벗어나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한번 벗어나게 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밖에 만날 수 없는 어떤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거룩한 분리입니다. 새로운 차원, 심오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찌 말하면 일상에서 좀 떨어진 일정 기간에 고립된 외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고립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감옥에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갑니다. 홀로 있게 되고 누구도 그를 사랑해 주지도 돌봐주지도 않는 고립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왕궁의 화려함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안 광야로 가서 홀로 인 시간, 고립의 시간을 충분히 겪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때로는 질병이 나를, 부상, 투옥, 징계, 전쟁, 자연재해, 아니면 삶의 크나큰 파도가 우리를, 외부적 환경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몰아내어서 강제적으로 고립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영적 갱신과 훈련 혹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과 단절시키고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거룩한 고독을 선택하는 시간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찌 말하면 이 주제에 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450명 도합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이루고,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갑자기 그의 영적인 사기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치듯이 로뎀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하면서 영적인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번아웃 됐고 고립을 자초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고립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단계 네 가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가 벗기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큰 승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승리 후에 오는 번아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라는 엉뚱한 마음을 비치죠.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마음속에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숨은 이야기를 꺼낸 거죠. 조상보다 나는 못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누굴까요? 이재현이 쓴 사람이 좌절된 교회라는 책에 보면 두 사람을 언급해요. 하나는 모세가 그랬을 거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함께했던 선지자. 그를 닮고 싶었겠죠. 또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아니, 더 사무엘에 가깝습니다. 엘리야의 롤 모델. 그것은 사무엘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다윗의 시대를 연 사람이죠.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아합이었죠. 아합이 타락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타락했을 때 그 아합을 어떻게든 간에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850명의 그 악한 선지자들을 뿌리 뽑으려 할지라도 그 원흉이었던 아합은 이세벨과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열등감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을 했던 일은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열등감이 그에게 나옵니다. 심층적인 그에게 비교의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큰 일을 했지만 그 큰 일 이후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850명이라는 8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있었던 거품을 걷어가는 발가벗기기 단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라반과 계속 만나면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라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라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발가벗기는 단계를 경험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어려웠던 시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 앞에 평온한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부담감, 의무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직 나밖에 없구나를 느끼게 된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와 또 하나는 그런데도 나도 안 되더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해. 그런데 나도 안 돼. 여기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는 K 장남 장녀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장남 장녀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 장남 장녀들은 지나친 의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컴플렉스죠. 마찬가지로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영혼의 깊은 밤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 외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증진되는 단계입니다. 12절, 18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겼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요란하고 아주 물리적인 대단한 역사와 기적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하게. 근데 못 들었어요. 왜?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내가 해야 하고 그 할 일이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독선에 빠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대단하게 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체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패 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7,000명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단계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예후에게 기름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과거의 모든 시대를 이제 닫아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누가? 너가. 그러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압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큰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고립의 4단계입니다. 20세기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워치만 니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사람에게는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는 거구나. 내가 해야만 이 시대가 복음화 될 거구나. 이 중압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결핵에 걸려버립니다. 20세기에는 결핵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겼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망도 일기 시작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립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승리로 이끌지 않고 모든 영광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나를 끌어내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하나 그의 삶이 밝아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글에는 그때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웃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언제든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승리한 삶이 중단된 증거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또 기독교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만큼 용감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약간이라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압감에 시달렸는지 보여주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아니 웃어야만 하고 울어서는 안 되고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끝까지 산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걸 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해요. 강제적인 고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옛날에 메말랐고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나를 위한 어찌 말하면 교만한 행동이었구나도 하나하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발가벗겨지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것들을 겪었을 때 고백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보복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배와 같은 내 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몸에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이라고 하셨을까? 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로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은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 우리가 가치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큰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우리 스스로 그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워치만 니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눈물이 많은 뭔가를 잘해내려고 하는 강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주의 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못해도 쉽게 사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내려는 그렇게 준비하고 막 굳은 몸으로 나아가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려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고립을 통과한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로는 내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약해졌어요. 아니 내 스스로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오만함과 교만을 벗어버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겸손함 속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종으로서 섬기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한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서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은 쳐다보게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시키는 분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같고 친구와 같고 나의 신랑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묻습니다.

그동안은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 모든 걸 묻기 시작해요.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상적인 기도가 아주 깊이 있는 기도 생활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면서 이제는 자유함, 친밀함 속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역의 변화를 느껴요.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은사가 없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으로 작게 일하는 것 같은데 과거보다 영향력은 점차 커집니다. 모이는 사람이나 하는 일들은 점차로 커지는데 과거와 같은 부담감은 사라졌어요. 사역은 확대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기쁨 때문에 함께 일하는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고립된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혹은 극심한 어떤 사건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우울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신앙을 잘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셨고 내가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카르,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압도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은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영적인 소망을 품으십시오. 지금에 있는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곳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멘토와 동역자를 함께 하십시오. 어려운 시절에, 이 불안한 시절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고립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진정으로 발견한 믿음의 멘토들을 찾아내고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들에게 체험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분들처럼 승리를 다짐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파묻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잡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고립을 온전히 포용하십시오. 도망치려고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계 일주 요트 대회에 한국인 여자로서 첫 번째로 참석했던 이낙영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긴 시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나고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파도에 저항하는 힘이 아니라 자연과 섭리와 함께하는 거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진정한 힘은 파도에 대한 투쟁이라기보다는 파도에 순응하는 내려놓음의 시간이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도 가운데 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파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파도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도를 통하여 파도를 타게 하시고 순응하는 그 시간

0: 수단을 통하여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더 많은 곳으로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doing, 일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being, 존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 하나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존재에서 나오는 힘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평안한 것이고 평안하지만 대단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태평교회 042 533국에 349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042 828국에 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금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걱정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늘 조바심을 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굴레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더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가 아닌 상황에 붙들러 매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해법은 명쾌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애쓰는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그분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렸던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속 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날 사랑하심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마이너 RV531번 가운데 3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발디의 협주곡 가운데서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비발디가 두 대의 첼로를 위해서 만든 콘체르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두 대의 첼로와 현악합주 그리고 통주저음 하프시코드로 이루어진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 3악장은 굉장히 그 민첩

비겁한 패세지로 서로의 첼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로크 협주곡의 대표적인 양식인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합주와 독주가 번갈아가면서 대조를 이루는 매력적인 악장이 바로 3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요요마와 조나슨 맨슨의 첼로 연주, 돈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마이너 RV 53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클라리넷 3중주 B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11번 가운데 2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피아노와 첼로 그리고 클라리넷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이 클라리넷이 바이올린으로 변경되어 연주되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오늘은 원작인 클라리넷 트리오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작품 함께 하실 이 악장은 아다지오 악장으로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특별히 그 클라리넷의 부드럽고 노래하는 듯한 음색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초기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차르트의 우아하면서도 고전주의 양식이 강하지만 악기와 악기 간의 극적인 대비 같은 건 또 베토벤 특유의 특징들이 보여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베토벤 클라리넷 3중주 B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11번 오늘 이 작품을 게르바스 드 파이어의 클라리넷 연주 자클린 디플레의 첼로 연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클라리넷 트리오 위플랜 메이저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의 서곡 준비했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의 서곡에 이어서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카운트 테너 임형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생일날
0: 예.
1: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나도 오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0: 아.
1: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0: 예.
1: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장례식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는 프랭크는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정말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0: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전국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하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2: 아, 최초 전북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3: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예.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2: 네, 예.
3: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이사 가면서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2: 네, 예.
3: 교회에서. 예. 그래 이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전주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2: 아, 전 익산에 있었습니다.
3: 익산에 있었는데.
2: 예, 익산에서 활동하고 그때 이제 첫째 그 심재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2: 전주에 삽니다.
3: 그때는?
2: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3: 익산에 살았고.
2: 예.
3: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2: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전주로 다 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3: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2: 예.
3: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2: 그렇죠.
3: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2: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교회에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3: 아니, 그럼

0: 뭐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1: 예, 예.
0: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1: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1: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1: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2: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1: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1: 예, 예.
0: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1: 저는 예, 극동 방송만 예,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1: 예.
0: 예, 광고도 안 하고
1: 예.
0: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1: 예.
0: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1: 예.
0: 정읍,
1: 예.
0: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1: 예.
0: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1: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0: 그때 음악회가 예. 좋았다고 예. 그러는데?
1: 예, 좋았습니다.
0: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예, 교회에서
1: 예, 예.
0: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영상으로.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1: 예, 예.
0: 전주에서.
1: 예, 예.
0: 내년에 또 해달래요.
1: 예, 예.
0: 예.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1: 예, 예.
0: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치를 해서 무대 장치를 예, 해야 돼요. 무대 예, 장치에 예. 돈이 좀 들어가요.
1: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홀을 그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0: 그랬구나.
1: 예, 예.
0: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1: 예, 예.
0: 그러니까 한 팀에
1: 예.
0: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예.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1: 예.
0: 그래서 내년에 할래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1: 예.
0: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지방에서 그 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근데 그 동안 꽉 찼죠?
1: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날에도 지사님께서도 네.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1: 예, 예.
0: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1: 예.
0: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1: 예.
0: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1: 네.
0: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내년도도 해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 예, 무슨 말씀 하셨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네.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네,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에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화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예.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의 그 난시청 지역에도 이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은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 한 6개 군에서 예, 예. 산 때문에 듣기가 예. 어렵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1: 예, 예.
2: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1: 예, 예.
2: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 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2: 농협에 계셨구먼.
1: 예.
2: 축협에 가기
1: 저는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 은행 지금 현재 농협 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2: 둘이 맞아 떨어져서
1: 예, 예.
2: 자녀는 몇 명?
1: 이남 1녀입니다.
2: 출가 다 했어요?
1: 딸만 했습니다.
2: 딸만 출가하고
1: 예, 예.
2: 아들들은 아직
1: 예, 예.
2: 결혼할 생각이 없죠?
1: 결혼을 해야 되죠.
2: 해야 아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1: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0: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0: 전

0: 또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1: 저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죠.
2: 그러면 네.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한 가지만 예.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1: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 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2: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1: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셔요. 저 교회에.
0: 예.
1: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0: 헌당을 하셨군요.
1: 네,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0: 네, 오랫동안 다음 네.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1: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사하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업국인데 거기에도 기업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장로예요.
0: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0: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호남의
1: 거점교회.
2: 거점교회가.
1: 거점교회. 거점.
2: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1: 네.
2: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1: 주께로 한 걸음씩.
2: 예. 주께로.
1: 한 걸음씩.
0: 주께로 한 걸음씩.
1: 예.
0: 찬양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2: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1: 네.
2: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0: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초훈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1: 아, 좋지요.
0: 그래서
1: 예.
0: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1: 예.
0: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청년들, 청년들.
1: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2: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회 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해요.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0: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주검에 닿아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라. 남자와 여자 가리지 말고 똑같이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끊은 것이므로 유죄다. 그는 반드시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 보상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속죄에 쓰는 수량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룩한 재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다. 각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재물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한 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자.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할 경우 또는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의심할 경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 죄를 밝히기 위해 바친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옹기 항아리에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성막 바닥에서 흙먼지 얼마를 긁어 그 물에 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진상 규명의 제물, 곧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전하는 쓴물을 손에 들고 그 여자에게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전하는 이 쓴물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그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그 여자를 다음과 같이 저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요. 저주를 전하는 이 물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5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이 탁 막혀있는 경우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 닫힌 문 하나가 그 복음이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건너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우리는 문이 열릴 때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알죠. 열린 문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문을 닫으셔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요즘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혹여나 있다면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문이 닫힌 것이 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닫혀있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길을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열린 문에서는 감사하고 또 닫힌 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음 길을 또 기대하는 그런 하루, 그런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시의 기쁨 두끼 최정민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 인물들도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막힌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랬네요. 요셉도 보니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다 아는 사실들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제 좀 뭐 풀리나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길의 끝에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시에는 막힌 길이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아주 멋지게 데려다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요. 지금 안 풀리는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빨리 실패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막힘이 내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겠죠?

네, 도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한창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 이게 웬 좀 생뚱맞은 그런 얘기들일까요? 왜 가야 하는지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순종해서 그 길을 갔을 때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더 크고 더 좋아지고 더 잘 되는 방향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신기하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길을 다 이해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도 그 길에서 만나게 하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멋진 계획들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용은 이 은청 입어 듣고 왔습니다. 위워십이었어요. 야곱 잘 아시죠?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이 베개 삼아서 잠이 들죠.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그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에서 깨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게 광야가 갑자기 궁궐로 변한 게 아니죠. 예, 돌베개도 그대로 있었고 현실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됐다는 거죠. 참 그렇죠. 예, 우리들의 현실들도 때로는 안 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그 취업 준비생들, 또 학생들, 또 지금 어떤 일을 하시다가 자녀를 키우느라고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쉬시는 전업주부님들, 뭐 다양한 환경들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낙담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이 야곱처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주목할 때 우리의 경배는 훨씬 더 하늘 보좌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우리의 눈을 자신에게서 돌려서 확고하게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박수와 함께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0: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1: 네, 스데반 집사를 잘 아시죠? 네,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던 그 순간도 다들 잘 아시죠. 그런 절체절명, 아니 더 위험하고 암울하고 그랬던 그 시간 스데반은 어떤 생각,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야, 당시 스데반의 주변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가득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시선에는 그 분노한 사람들이나 날아오는 돌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야, 좀 전에 들었던 그 네온 은총 입어라는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과 참 닮았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2: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상한 영혼들을 만져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모든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이와 음향 조명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영들과 함께 이 찬양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전

어렵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처럼 야곱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진에게는 최정민이었고요. 정말 언제나 그렇듯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큰딸이 커가면서 학교, 학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할 기회, 얼굴 볼 기회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늘 아쉬운데요. 최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딸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태어난 날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도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딸바보, 딸자랑 했죠. 그때 얘기를 제가 딸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물론 아빠 엄마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 올려드리시죠.

아, 이렇게 제가 딸 태어났을 때요. 그때 딸 태어난 날 그 생방송에서 오프닝으로 제가 이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 푼수짓 좀 했죠. 딸 바보지.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 첫째, 예, 첫째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딸에게 이 말씀, 인생 말씀이죠. 그래서 물된 동산, 이 단어나 찬양 말씀 이렇게 볼 때, 접할 때 꼭 딸이 생각이 납니다. 좀 대화를 어떻게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랑 표현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좋은 찬양이 바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 축복의 찬양, 사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달빛마을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와, 방학이 30년이네요. 30년.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컴백했다,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조수진님 되시죠?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기억하시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아, 어떻게 집이세요?
1: 네.
0: 갑자기 놀랬죠? 왜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1: 네. 네.
0: 이렇게 계약한 분들 네. 쭉 보고 있다가 조수진님 그 영락교에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예. 네네. 저번에 그 거기서 전화 주셔서 제가 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0: 그러면은 영락교에 네. 사시는 네. 곳이 안양이신데?
1: 네.
0: 안양 영락교인가요?
1: 아니요. 저기 서울에 있는.
0: 서울 영락교회까지 다니세요?
1: 네네.
0: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네. 거기 다녔었는데.
0: 예.
1: 네,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안 다니고 엄마 아빠는 다니셨다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0: 네네.
1: 엄마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수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서
0: 네네.
1: 엄마도 이제 모바일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네, 거기를 나가게 됐어요.
0: 오며 가며 그렇게 시간 많이는 안 걸려요?
1: 많이 걸리죠.
0: 그래도 거기까지 가세요, 주일마다?
1: 네.
0: 이야.
1: 저희 큰 딸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0: 딸하고 둘만 가요?
1: 네, 지금은 둘만 가요.
0: 조수진님이 운전해서?
1: 차는 좀 주차하기가 그래서 그냥 네. 지하철 타고.
0: 지하철 타고?
1: 네.
0: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영락교회에서.
1: 그쵸.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또 어렸을 예, 때부터 예. 봐서 예.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0: 엄마 덕분에 극동방송을 듣게 됐다가 저하고
1: 예,
0: 연결됐죠.
1: 엄마 때문에 예,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엄마 듣고 계시고 저도 이제 차에서만 듣고 있다가
0: 네네.
1: 예.
0: 그러니까 그때 4월에 우리가 전화됐거든요.

0: 거거든요.
1: 4월인가 5월쯤이었죠.
0: 네, 4월쯤이었는데 그 뒤로 네. 쭉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영락교회?
1: 네네.
0: 이야, 그 30년 만에 드렸던 첫 예배는 네. 어떠셨어요?
1: 그냥 눈물만 나서.
0: 오, 그랬구나.
1: 네. 교회만 가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서.
0: 눈물이 나요? 그러게. 이게.
1: 제가,
0: 네. 말씀해보세요.
1: 아니요. 지금 누가 와서.
0: 이게 보면 방학을 네. 오래 했던 분들이 새깨라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1: 네. 네.
0: 첫 예배 때는 거의 100% 다 우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1: 네.
0: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1: 네.
0: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어떻게 또 딸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1: 아,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 모임에
0: 네.
1: 기독교 이제 서클을 들어가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0: 학교
1: 그 교회에서.
0: 예예.
1: 근데 이제 학교 거리가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방학 때는 집에 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됐어요.
0: 몇 학년인데요?
1: 지금 2학년이에요.
0: 고등학교?
1: 아니 대학교.
0: 아 대학교 2학년.
1: 네네.
0: 그래서 방학 동안 또 딸하고 같이 그렇구나.
1: 네.
0: 와 참 그때 선물 주얼리 받았죠.
1: 네네.
0: 주얼리만 받았나요?
1: 그 주얼리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 거는 제가 신청을 못해서 엄마는 못 받아들이고.
0: 엄마를 제가 왜 어머님 거도 드리기로
1: 어머니
0: 했나요?
1: 거랑 네, 제 거랑 이제 두 개 주셨는데.
0: 네.
1: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 걸 못 챙겼어요.
0: 본인 거는 지금 신청했고?
1: 네, 네, 기한이 있나 보더라고요. 유효기간이.
0: 아, 지금 아마 안 늦었을 거예요. 안 늦었을 거니까 어머니 것도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딸도, 네. 딸도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된다니까
1: 네.
0: 선물을 더 드려야겠는데.
1: 아, 아니에요.
0: 딸이 뭘 좋아할까? 딸이 뭘 좋아할까요?
1: 괜찮아요.
0: 딸 아무튼 선물 하나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고 우리 조수진님은
1: 네.
0: 이제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우리의
1: 네.
0: 공식 선물 꽃바구니 네.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괜찮아요, 피디님.
0: 아니 뭘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약한 분들은 꽃바구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정말 네. 축하드리고
1: 네.
0: 그때 이제 저랑 네. 영접기도 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지금요?
0: 예.
1: 지금요?
0: 예예. 왜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1: 지금 예.
0: 왜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1: 아 지금 식구들이 다 있어요.
0: 식구들이 다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하고.
1: 아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0: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혹시 남편?
1: 네.
0: 남편?
1: 아이도 저희가 셋인데.
0: 네네.
1: 네 아직 둘은.
0: 아.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반응이 교회 간다니까
1: 그냥 뭐 그거는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0: 반대하고
1: 않아요.
0: 그러진 않아요.
1: 네, 네.
0: 남편 옆에 있어요?
1: 아 다른 방에 있어요.
0: 다른 방에 있어요.
1: 네.
0: 남편은 교회 다녀봤어요?
1: 아니요, 안 다녀본
0: 안 다녀봤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남편도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데.
1: 네.
0: 그럼 남편 선물을 줘야겠다. 남편.
1: 저는 남편. 제가 지금 둘째 아이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0: 네네.
1: 네, 둘째 아이부터 전도를 해보려고 해볼게요.
0: 그래요. 애들이 다니면서
1: 네.
0: 아빠
1: 네.
0: 같이 가요 이러면은 또 꼼짝 못하는
1: 네.
0: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전 가족이 맛있게 드릴 수 있는 제가
1: 네.
0: 세트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 좀 얘기해 주시고.
1: 네.
0: 그래요. 기도는
1: 네,
0: 다음에
1: 감사합니다.
0: 할까요? 기도는?
1: 네네, 다음에, 네.
0: 네 정말, 네. 다음에 또. 아무튼, 너무 본인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1: 네.
0: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열심히 이제 네. 신앙생활 할 거예요.
0: 예,
1: 네,
0: 지금도 이미 네. 하고 계시고, 우리
1: 네.
0: 남편하고 아이들이 다 나갔을 때, 우리 또 그때
1: 네.
0: 감사기도 같이 하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1: 네, 건강하시고요.
0: 조수진 님이
1: 네.
0: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1: 제가 찬양은 잘 많이 모르기는 하는데.
0: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래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1: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은.

0: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나 이제 그 주님의 네. 새 생명 얻은 몸.
0: 네네. 그 제목이 뭐죠? 그 찬양이요. 저희 그,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1: 아이고, 그러구나.
0: 나 아, 그 이제. 노래를 마지막에 많이 부르셨대요. 오빠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저희 엄마랑 많이 불러드렸고 해서.
1: 예, 예, 예. 아, 네. 오빠가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0: 네.
1: 찬송가 436장이에요.
0: 네.
1: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0: 네.
1: 이 찬양송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오빠가 그러면 하늘나라로 천국 가셨겠네요.
0: 네.
1: 네, 천국에서 아마 다시 동생이 다시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 곡 전하면서 다음에 네. 또 제가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조수진 씨의 인생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이 찬양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 생각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또 나머지 식구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죠. 정말 조수진 씨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새

0: 생명 얻은 몸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끼라의 열매를 만나겠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새끼라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예, 통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1: 예, 예.
0: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 지금 정차 중이요.
0: 정차 중이세요?
1: 예. 아,
0: 혹시 지금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예, 끌게요.
0: 아, 지금 예. 라디오 꺼 주시고 정차도 해 주시고
1: 예.
0: 네. 지금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아, 지난번에 그 문자를 주셨었는데
1: 예.
0: 새끼라를 듣다가 13년 방학을 끝내고
1: 예.
0: 그 교회를 가셨다고.
1: 예, 예.
0: 교회 네 곳을 가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든 한 곳을 그다음에 이제 예. 또 아내
1: 예.
0: 아내한테도 교회 가자고 했다면서요.
1: 예. 지금 아내도 교회 같이 나가고 있어요.
0: 할렐루야네. 와.
1: 예. 요번 주에, 전 주에, 저기, 연결기도 받고요.
0: 교회 가서요?
1: 예.
0: 오,
1: 등록하고요.
0: 등록도 하고?
1: 예.
0: 어느 지역이세요?
1: 중랑구 면목동이요.
0: 면목동?
1: 예.
0: 그때, 교회를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갔다라는 때가, 그때가 예. 6월 정도인가요? 올해?
1: 한 그 정도 됐어요.
0: 그쵸?
1: 예.
0: 7월 초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1: 예.
0: 저하고 지금 처음 연결이잖아요.
1: 기도를 받고서 가려고 13년 방학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래도 그냥 나갈 마음이 생겼으니까 나가자 그러고 나갔죠.
0: 아이고.
1: 그러니까 찾아봤죠.
0: 저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군요.
1: 예.
0: 아유, 죄송합니다. 13년 방학이라고 아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일반 전화에서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1: 아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0: 아, 진짜요? 그랬구나.
1: 예.
0: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제 많아서 그랬는지 이걸 놓쳤네요. 아무튼 예. 본인이 이렇게 새끼라를 듣고 결심을 예. 하고 13년 방학을 스스로 끝냈다는 게 와, 정말 엄청 대단한 시입니다.
1: 예.
0: 어떻게 그 마음이 드셨어요? 방송을 듣다가
1: 아니, 계속 영접기도 하는 거 따라 하고.
0: 네네.
1: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자는 기도가 따라 하다 보니까.
0: 예, 예.
1: 이제 나도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0: 이야. 그래서 네 군데를 가보고, 그 중에 한 예. 곳, 맞는 곳으로 가서 등록까지 예. 하셨고요. 그쵸?
1: 예, 예.
0: 그 가게 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예수 장로교 늘 푸른 교회예요.
0: 늘 푸른 교회.
1: 예.
0: 장로교라는 거잖아요. 늘 푸른 교회.
1: 예. 예.
0: 근데 이제 본인이 가고 나서.
1: 예.
0: 다음 주에는 자기도 가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응? 그쵸?
1: 그 교회로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와이프 데려갔죠.
0: 와이프한테 가자고 했더니 아내도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1: 거의 좀 강제로 끌고 갔죠.
0: 그렇구나.
1: 가자 했는데.
0: 네.
1: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안 간다 막 그러길래
0: 예.
1: 아, 가자 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죠.
0: 근데 아내도 방학 중이었나요? 교회 방학 중?
1: 아니요, 불교예요.
0: 불교?
1: 예.
0: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제로 어떻게 됐네요?
1: 예. 그냥 그게... 가자 계속 가자 졸라서 그래서 거의 쫄다시피 해서 갔죠.
0: 아내가 지금 그러면은 예배를 몇 번 들었어요?
1: 지금 등지 네 번이요?
0: 네 번 정도. 아내 반응이 네.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1: 앞에서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주여할 때 좀 앞에서 좀 목소리가 크신 남자분이 있어서
0: 네네.
1: 그게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먼저 이런

0: 지금 깨워 저를 저를 가이다 걱정 빨리 가자고.
1: 이야 진짜 감사하네요.
0: 예.
1: 불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남편 따라서 지금 네 번이나 갔고 아내도 예. 등록을 했다고요?
0: 예.
1: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 주도 가실 거잖아요 아내와 예. 함께.
0: 네.
1: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통화니까
0: 예.
1: 아유 지난번에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예. 선물 본인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기억나는 예. 선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러볼까요?
0: 와이프는 주얼리요.
1: 오케이. 아내는 주얼리. 본인은?
0: 저는 비타민.
1: 비타민 레모나.
0: 레모나.
1: 알겠습니다. 예. 와, 자 이 시간에 우리 예. 9947번님께서
0: 예.
1: 스스로 13년의 방학을 끝내셨잖아요.
0: 예.
1: 저하고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0: 예,
1: 저 따라서. 예.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제가 아까 선물 두 개를 챙겨드렸는데,
0: 예.
1: 사실은 이렇게 방학을 끝내고 계약하면 또 다른 선물이 있죠.
0: 예.
1: 알죠?
0: 예.
1: 바로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요.
0: 예.
1: 자, 우리 9947번님, 예. 인생 가운데서 13년 전에 생각나는 곡도 좋고, 아니면 요즘 부르는 곡도 좋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세요?
0: 순교자의 삶이.
1: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0: 네.
1: 와, 이거 참 강렬한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주님 믿고 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1: 네.
0: 그 노래가 좋아요.
1: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따라가겠다.
0: 예.
1: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0: 예. 저는 저까지는 그게 목표라서 성기동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1: 네.
0: 하기도 했고 그랬죠.
1: 제가
0: 따로 목사님한테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팀도 만들어보고.
1: 뭘 만들었다고요?
0: 팀이요.
1: 팀?
0: 예.
1: 팀을 만들고 싶다. 이번에 예. 새로 간 팀만... 교회에서.
0: 아니, 전에 살던 교회에서는 열정이 있어서.
1: 예, 예.
0: 팀을 제가 이제 봉사팀을 만들어서.
1: 예, 예.
0: 딴 데 가서 예배, 본 예배 드리고. 딴 데 가서 또 다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해서 이제 찬양을 다시 또 드리고.
1: 그런 것도 하셨구나.
0: 예.
1: 아, 열정이 있으셨구나.
0: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열정을 다시 찾고 싶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까 제가 그걸 못 여쭤봤는데. 본인 13년 만에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아주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좀 말씀이 그동안 들렸던 게 좀 있었죠. 감격이 좀
1: 감격스럽고 있었죠. 낯선 것 예. 같으면서도
0: 예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예. 예배 드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앞서 유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9947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하고 전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셨고요. 불교인 아내까지 그 이후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두 분이서 또 등록까지 하시면서 계속 극동방송을 또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면서 내일도 이제 복된 주말 보내시고, 자, 주일 예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방학생들, 예, 이번 주 기회입니다. 용기 한번 내시고요. 자, 계약한 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쭉 들으셔야죠. 한결같이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 1대1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 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해천교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해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구원과 영성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며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독교회에 바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몸을 내어주사 구원을 받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성도의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랄지라도 자라오면서 의례의 교회를 나오고 아빠 엄마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가고 이것이 자기에게 몸에 집혀져 습관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심령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면 그냥 교회를 나왔지 그런 고백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등록할 때에 온 교회가 함께 바로 등록하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신앙 고백에 대한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각각의 자녀들에게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아이들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을 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느닷없이 배란간에 하는 말처럼 갑자기 한번 훅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 진짜 예수 믿니? 라는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 너 오늘 죽어도 구원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답이 실질적인 자기 의지에서 나온 믿음에 대한 아주 완전한 고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목사가 된 다음에 루터라는 지역에 가서 처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이 부풀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루터라는 지역에 가면은 내가 신비주의를 배웠으니까 신비성에 대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목회할 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다가 2년 만에 완전히 다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정말 그 아주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후에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다니게 되었고 1735년에서 36년도에 선교 일정을 다니다가 한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JCF 공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 갖고 체계를 잡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진 아주 굳건한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한번 배를 타고 선교를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요. 그 폭풍 가운데에 움직이는 그런 배 안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두가 다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도 어린아이까지 얼굴에 흩

흐트러짐이 없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평화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 웨슬레는 놀래 아주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라비안 교도의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초연할 수 있고 그

그런데요,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오랜 집사로 교회에 다녀. 아니, 그거 말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아느냐는 물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런 믿음을 다시 정립을 하게 되고 저 감리교회에 정말 설립자 같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들을 두게 된 믿음의 지도자로 되어졌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가르쳐서 성경과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적 계시와 그리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리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러한 일들 열매까지 맺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삼라만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어떤 누군가의 신이 아니고는 절대자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가르쳐 일반적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할 때 나는요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 있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문턱에 갔을 때에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신 것은 이 일반적 계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또한 그 가운데 출산하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과 이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과 시작과 마침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여긴다고 하는 이 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가운데에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 계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물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태양이 그 발사라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계시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속성을 압니다. 그분의 신성을 알아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 계시가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바로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입 애굽하게 하시죠. 애굽에 들어오게 하시죠. 마치 정자가 난자와 만나고 그 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섭리처럼 요셉을 팔리게 하시더니 애굽에 들어오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자기의 가족과 민족들을 그쪽으로 두르게 함으로 인하여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잉태를 하게

을 통하여 애굽에 잉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때가 되니까 400년에서 430년이 되니까 때가 되어 모세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하게 된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그것이 출산이라면 광야에서 성소년기와 같은 양육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이 모든 단계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도 세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받았다, 두 번째가 받으라, 세 번째가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았다는 과거형이고요, 받으라라는 말씀은 현재형이고요,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받았다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내 죄사함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속죄를 받은 건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것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라고 하는 속죄를 이루셨지만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질 않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라라고 명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삽니다.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다 끝내고 마치는 날,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생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각각 떨어진 구원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과 같아서 이 믿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미래적 믿음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건 그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완성케 하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니까 내가 믿으면 이란 말을 표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 속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영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미래적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을 합니다. 왜? 착각하니까. 아, 제가 죄가 많았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죄가 많았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빈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혼란이 오고 그것에 대하여 방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그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은 내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돼 있어요.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받았으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들은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이 확보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열차를 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그 비행기 자리를 확보해 놔야 되고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 갖고 그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확정짓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걸 확신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1%의 일이라도 해야 구원받는 이것이 아닙니다. 온통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셨으니 받으라 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도 말씀을 여러분이 보죠. 애굽에 들어온 것을 잉태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태어나기 전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걱정을 합니까? 뭘 합니까? 내가 태어나면 뭐 먹고 살지? 내가 태어나면 내가 부동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직업은 뭐를 가질까? 아이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걱정과 모든 생각은 다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산하고 해산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갖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그 홍해를 걷는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만나를 주워다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양식으로 삼는 것, 홍해를 가리셨으니 건너가기만 하는 것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리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누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믿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 보라 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요소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열어야 돼.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예수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버림받으면 정말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때에 내 의지를 다하여 주 앞에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하기 원하여 절기를 지키리라, 제사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런 훈련을 바로 양육받으면서 그 가운데에 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가 하죠. 아이가 한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커가면서는 아이들이 위험한 거 아니면 불을 가까이 하거나 칼을 가까이 하거나 어떤 뾰족한 거나 다칠 위험성이 없는 거라면 사탕 주면서 할머니 입에다 넣드려. 아, 예. 할머니, 아, 할아버지, 아, 예, 드려.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라. 이건 뭐 해라. 아이의 연령에 맞게끔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바로 신앙적 훈련으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인 줄 믿으셔야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예배에 전심 놔야지요. 오늘날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합니까? 정말 예배를 위하여 예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모든 일의 기쁨과 감사와 마음과 몸과 예물과 예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열광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그 가운데에 그냥 기진맥진해서 일단은 충전하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가수들도 있는데 오늘날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과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죠. 물을 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하신 그 역사를 주께서 이와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건 우리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그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8절에서 9절을 또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그랬어요.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넌 싸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와 두 번째 아말렉과 싸울 때에 나타난 것이 딱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다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넌 싸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바꿔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영성은 수도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에 가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이곳에 아멘합시다. 교회

0: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지팡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다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1: 지금 나 없을 때에도
0: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빌티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가 있을까? 예,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이 아말렉은 영적 마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때까지 영생을 싸워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영적 싸워야 되는 것, 이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의 시작을 위하여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2: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5화 예배와 기도로 태어난 나라

3.1 운동 이후 상하이로 망명객들이 몰렸다. 대다수가 독립운동을 위해 넘어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 조직과 활동의 주역들이었다. 그들은 곧 상하이 한인교회에서 모이게 된다.

0: 저 건물 좀 보세요. 유럽 성당 모습하고 똑같이 지었대요. 근데 그 옆집은 전통 가옥이고 건물들만 봐도 내가 상해에 왔구나 실감이 난다니까요.
1: 맞아요. 여러 문화가 다 모이는 것 같죠.
0: 어제 또 시장에 나가보니까 가게마다 간판이 다 다르더라고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 맞아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한쪽은 프랑스 사람들이 있고 또 옆골목은 중국 장터라서 북치고 꽹가리치고 다 합쳐진 도시 같아요.
0: 그리고 여기 오니까 우리말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2: 여기 모여있으면 꼭 고향 같죠. 상해처럼 안 느껴지고.
0: 맞아요.

0: 너무 포근해요. 고향처럼.
1: 이 낯선 땅에 이렇게 모였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얘기해야겠죠. 첫 번째 문제는 분명합니다. 우리 같은 모임이 연해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셋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연해주는 너무 멀고 한성정부는 일본의 감시 때문에 버티는 것도 힘들 겁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곳에 정부가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3: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진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0: 지금도 목숨 걸고 계신 분들이고 조국 땅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겠죠. 이해돼요.
4: 이제 뭔가 제대로 되나 싶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만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하네요. 국민들 눈에는 다 같은 우리나라 사람일 텐데요.
1: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달라고 요청드렸고요.
2: 또 기도 얘기입니까? 당장 파리에 있는 사람들, 공식적인 정부가 세워지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대표다라고 얼마나 외치고 싶겠습니까?
5: 점차 목소리를 높이는 안창호와 이승만. 그들의 이야기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진다.
0: 아, 방이 갑자기 더워졌네요.
4: 아, 저는 차를 다시 저 데펴와야 되겠는데요.
2: 좋아요. 정통성 문제는 차차 해결한다 치고 제가 생각하는 더 급한 문제는 방법입니다. 3.1운동의 기세를 몰아서 일본을 더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일본을 압박해야 할 차례입니다.
1: 동의하지만 우리의 실력 없이 외세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리기 전에 우리 민족 스스로 지켜내고 설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3.1운동 때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흔들렸습니까? 깊은 신앙과 교육으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한다고요.
2: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보십시오. 민중들이 피 흘리며 들고 일어 대한독립을 외쳐도 변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조약 한 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인 것입니다. 그 조약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5: 두 사람의 말은 무거운 돌 같았다. 지금 당장 강대국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과 외세에 기대는 독립은 또 다른 사슬이 될 것이라는 답답한 마음이 부딪혔다. 모두가 애가 타는 마음이었으나 날선 분위기는 모두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4: 저도 용기 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의 외침이 없었더라면 미국도 파리도 우리를 쳐다는 봤을까요? 저는 그 외침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힘과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3: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목숨을 건 만세를 지켜낸 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귀의 어머니들과 나라를 지키려 발벗고 나선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없었다면 만세운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2: 좋아요. 신앙, 민중 다 귀하고 중합니다. 이젠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눈에 보이는 힘을 쥐어야 한단 말입니다.
1: 눈에 보이는 힘을 쥐어야 한다고요. 그 힘은 다른 나라가 주지 못합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거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안과 밖을 살펴야 한다는 건 명확해졌네요. 결국 두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말 같아요.
4: 그리고 정작 더 큰 문제는 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거예요.
3: 외교, 교육 다 맞는 말인데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자금 확보부터가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5: 정작 중요했던 자금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금세 숙연해진다.
3: 아, 여기 애국 부인회에서 모은 거예요. 한성 모임에서도 보내왔고 여기 부인회에서도 조금 모았습니다.
0: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매들이 밤마다 이웃집 돌면서 바느질해서 받은 품삯이에요.
4: 한 분은 장터에서 떡을 파는 분이셨는데 매일 장사 수입의 일부를 따로 모았다.

0: 돼요. 나라 살리는데 꼭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1: 그리고 교회 헌금에서도요. 재밌는 건 주일마다 헌금함을 열면 돈봉투와 함께 이런 쪽지가 붙어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2: 미국 거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일로 번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꼭 조선을 위해 써달라고, 우리 고향 땅에 교회 하나만 세워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군요. 작은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바느질, 떡값, 헌금, 타국에서 보낸 자금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모으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4: 결국 돈도 외교도 교육도 다 필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0: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꺼지면 아무리 탄탄한 조직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1: 그 마음이 어디서 지켜지는지 우리 모두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4: 아, 오늘 머리가 다 쥐나겠어요. 외교다, 교육이다, 기도다. 자, 이제 우린 뭘로 싸우면 됩니까? 누가 밥 차릴지로 싸우면 될까요?
0: 그러게요.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그럼 두 분은 계속 얘기하시겠어요? 저희 먼저 저녁 먹고 올까요?
1: 감사하게도 여성도회에서 식사 준비하셨대요. 다 같이 내려가서 먹고 올라와요.
3: 그러시죠. 갑시다, 이 선생님.
5: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상하이의 교회는 곧 회의장이었고 독립군이 모이는 장소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라를 세우고 계셨다.

0: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조선 땅에서 쫓기며 떠나와 낯선 상하이에서 마주 앉은 것도, 이곳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만난 것도 모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3월의 함성도, 이름 없이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참 부족합니다. 외교를 말하려니 돈이 없고, 무장하려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신앙을 말하자니 믿음 또한 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건, 흩어진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건,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 가시겠다는 뜻 아닐까요?
1: 안창호의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이라는 말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0: 주님, 먼저 주님 앞에 서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2: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3: 주님, 수많은 이름 없는 헌신이 잊히지 않길 원합니다.
4: 주님, 이 땅을,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주님, 이 기도가 이 땅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5화 예배와 기도로 태어난 나라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에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 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의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0: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락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떠한 중심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무게에 책임을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분명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물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분명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열매도 주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배만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털을 닦은 그 입술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마음이 머무는 노래의 첫 곡, 서툰 고백, 최진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했습니다. 서툰 고백이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말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의 말일지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는 진심에 있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니까요.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중심이

작곡가의 작품들을 모아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한국 가곡의 제1세대들은 거의 다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사가 특집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래의 음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많은 시인들을 노래를 통해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곡가는 윤학준입니다. 원래 그는 동요 작곡가였습니다. 제25회 KBS 창작 동요제에서 그의 동요 꼭 안아줄래요가 대상을 차지했지요. 그 외에도 조금 느린 아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가곡 중에도 그의 곡이 참 많은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지요. 그의 가장 유명한 가곡은 마중입니다. 화천 비모콩클 창작가곡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작곡가 윤학준을 노래로 먼저 만나보시고 더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작곡가 윤학준을 만나보셨습니다. 윤학준은 어릴 적부터 클래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음악과 클래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죠.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음악이 더 좋아진 겁니다. 오늘 말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좋은 말을 하다 보면 그 열매가 맛있어서 더 좋은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윤학준의 동요 꼭 안아줄래요. 그리고 그의 성가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자여 타령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군인들이 탈영한 사람이 4,088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육해, 공군, 해병대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어딘지 아시죠? 육군이에요. 얼마큼이냐? 4,037명이 육군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탈영 자체가 없어. 근데 이때 탈령이란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총기 들고 막 탈령해가지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이때 탈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근무지 이탈. 그 다음에 휴가 갔는데 미복귀. 그 시간에 맞춰서 복귀하지 않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탈령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자여, 뭐 하지 마라고요? 탈령하지 마라.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건강하고 용맹하고 씩씩하고 장비가 좋아도 중간에 힘들다고 싸우다 말고 탈영한다든지 훈련받다가 탈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 아무리 장비가 좋으면 뭐해? 중간에 탈영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

0: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맡겨진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하다 가다 보면 사명을 가지고 갈 때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헌신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사단이가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그만해 이렇게. 응? 왜 너만 생고생해? 너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감나무에 감이 붙어 있어도 벌레 묵은 감은 언제든지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몸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거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 바울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대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한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사명의 자리를 놓고 떠난 사람이 나와요. 지킨 사람과 떠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그 한 사람은 면류관이 예비되었지만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향해 사명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갈림 길을 갈라놓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명자여 뭐 하지 마라? 탈령하지 마라. 할렐루야. 눈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한테 탈령하면 안 됩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탈령이 도대체 뭐냐? 탈령이 뭐냐? 탈령이 뭐냐? 오늘 탈령은, 여러분 탈령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시작!
1: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0: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냐, 충성. 오늘 우리 준우가 1박 2일 휴가 또 나왔어요. 아, 엄마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준호야, 몇 개월 남았어? 우리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다 했어요. 애들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 같아. 그들은 힘들겠지만. 내연, 선생님도 오늘 이제 지나고 내일이면 이제 제대예요. 봐요, 여러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오잖아요. 응? 준호가, 야, 우리 준호,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랬더니 막 꽉 힘을 주는데 이게 어우 막 단단해.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군인도요 자리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자, 맡은 자란 말은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맡은 게 아니라 맡겨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여러분 맡겨준 교회 안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맡겨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봉사하라. 오늘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아니,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탈령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탈령만 뭐 이렇게 세게 생각이 돼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여 맡길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충성된 자란 말은 맡길만 한 사람을 얘기해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잘 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칭찬받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기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오해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안 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충성이란 말은 오늘 잘 될 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눈물이 날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박수 쳐주지 않냐고 오해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막 어떤 일을 움박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될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충성이란 말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도 마찬가지.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충성합시다. 시작.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교회 안에서도 사명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즉 가치가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명자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 모세는 광야를 지켰어요. 광야를. 그것도 몇 년을 지켰어요? 40년을 지켰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자굴에 있었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나게 외로울 때, 때로는 오해가 있어서 정말 내가 그 오해 속에 십살려 있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그것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에게 중요한 질문, 그게 뭐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를 나는 지키리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기분 나쁠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칠 때도 기지만 박수 안 칠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는 교사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가 있어요.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사명으로 알고 지켜내는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여, 뭐하지 마라, 탈령하지 마라. 이 말은 뭐여? 자리를 지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뭐 했다고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가러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 아니라 사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버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무책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오늘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누가 나와요?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대마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진 자,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자,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로 언급했습니다. 근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역이 왔을 때 오늘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대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몸이 떠나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지켜야 되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탈영은 여러분 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탈영은 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왔다고 예배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자리 올 때 나는 예배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심령 가운데 성령은 운행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따라 예수 이름으로 뭐 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심령수에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는 세상에서 뭐를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 하는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 만드는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마의 문제는 데살로니카라는 장소로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사명에게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서 물질로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에서 땅의 것을 찾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서 사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세상이 좋아서 사명을 버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을 좋아해서. 가난할 때는 기도했는데 부자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 오늘 힘들 때는 하나님 바라봤는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직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님, 첫사랑이 하나님 식어졌던 이 마음이 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딱 먹으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살리라. 사명으로 살리라. 신앙생활 잘하리라. 이 마음을 안 먹으니까 누가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결단이라고 말해요. 결단.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 번째, 사명자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의 죽음을 이 죽음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이 뭐예요? 떠날 날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음을 앞둔 바울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오히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선언해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뭐라고 그럽니까? 4장 7절에 디모데후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다. 오늘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중도에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 세 가지 중요한 것.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서기 직전 바울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100m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예요. 누가 먼저 출발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끝까지 갑시다. 시작.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바람처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뭐한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봄 되면요. 제가 이렇게 봄 되면 논에 농부들이 물을 심어요. 근데 지금 벌써 뭐가 자라서 싹이 나왔어. 싹이. 이제 교회 앞에 있는 벼에도 싹이 날 날이 와요. 저거. 언제 난대요? 좀 있으면 기다려. 좀만 기다리면 저거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논이 황량한 들판으로 바뀌어버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힘듭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합니까? 여러분 탄령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예배드리다가 신랑이 와가지고 막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신방 갔더니 예배상, 교회 예배상이 다 부서졌어. 그 신랑이 교회 갔다 왔다 그냥 그 조그만한 아내를 그냥 그 예배상으로 해가지고 예배상이 다 부서졌어. 애들이 셋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집사님이 걔들 끌어안고 믿음으로 살았어. 애들이 어린 초등학생 이런 애들 언제 좋은 날을 볼까 했더니 어느 날 큰아들이 신학대학을 가, 딸이 사모가 돼. 그리고 애들이 이제 막 저 아버지 등발이 크니까 애들도 커. 엄마를 괴롭히라니까 아들들이 딱 손잡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꼼짝 못해. 그런 날이 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녀 버리고 남편 버리고 떠나면 그런 날을 보지 못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사명을 감당하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얼마나 많아요. 알아주지 않고 오해, 거기 알아주는 건 둘째 치고 막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가 다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된다. 시작. 꼭 기다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다려야

0: 기다리고 여러분 면류관을 기다렸어요. 세상의 박수, 세상 사람들이 막 입으로 칭찬해주는 거 기다리지 말고 면류관을 더 큰 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으로 간 거예요. 사명자는 사람의 박수를 기다리며 달리는 자가 아니에요.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축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아. 충성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고난의 깊이가 사명의 깊이다.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기쁨은 더 큰 거예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두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길이고 하나는 대마의 길이. 하나는 사명의 길이요 하나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킨 길이고 하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간 길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 길.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한 문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사명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붙들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문장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맡겨진 자리를 지키자. 아멘이죠. 아멘 크게 합시다. 맡겨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우실 분이 계셔.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딱 먹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 있어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 있어든 여러분 끝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2-736-1457 042-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은 스스로 자기 사귐을 고른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황제가 무릎을 꿇어도 영혼은 눈도 깜짝 않는다. 나는 알았다. 영혼이 선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수가 아니라 단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1: 나의 선택이라기보다 날 선택해주신 분이 생각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아멘. 자격 없는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녁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다스리입니다. 오늘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오늘 조금 난해하다고 느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에서 쓴 영혼이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쩌면은 그 반대겠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것을 쫓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자꾸만 한 다리는 왼쪽에, 한 다리는 오른쪽에. 그런 우리에게는 주님만 모시고 문을 닫아버리는 단호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한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연들 또 여러분의 소식들이 궁금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사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시죠? 문자창 오늘도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마음껏 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자 저녁기도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21일 금요일,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이 저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이 저녁을 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기도문 보내실 방법 문자창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5329번님, 피디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5329번님도 한 주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루하루 참 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래도 참 괜찮고 행복한 한 주였죠? 5329번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함께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5136번님, 한 주의 마무리를 기도문으로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조금 분주해서 기도문을 그때그때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은 금요일만큼이라도 꼭 챙겨가셔서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기도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아,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주의 마무리 기도문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문 챙겨가시길 바래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687번님, 샬롬,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기도문까지 잘 챙겨가셨네요. 맞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5687번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기도문도 잘 챙겨드릴게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거나 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와 사연 보내실 것도 동일해요.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찬양도 풍성하지만요. 말씀 함께 읽어나가고 있죠. 행저질라의 새로운 루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많은 분들께서 새한글 성경책을 사서 보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정도로 애청해 주시는 또 좋아해 주시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잠언은 이미 우리가 지난 7, 8월 통독을 함께 마쳤고 그리고 어제부터 빌립보서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함께 나눌 차례예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찬양 나누고 빌립보서 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여기거나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적을 생각함으로써요.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해서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 써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난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애쓴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희생제물 위에 내가 붓는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빨리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나도 역시 용기를 얻게 되도록 말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걱정해 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데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두가 자기네 이속만 추구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디모데의 됨됨이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종이 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어떻게 될지 확인되는 대로 나는 이 사람 디모데를 곧바로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하기로는 나 자신도 머지않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병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임무를 맡겨서 보낸 사람이요. 나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까닭은 그가 여러분 모두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서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가 아파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잇따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서둘러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고 나에게도 역시 더 큰 슬픔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를 주님 안에서 아주 기꺼이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일로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챙기는데 모자라는 것을 그가 채워 넣으려고 말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빌립보서 2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무더웠던 8월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히 무르익어 가게 하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원합니다. 서두르느라 놓친 것은 없는지, 내 욕심을 채우느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무심히 지나쳐버린 이웃은 없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들과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온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했던 한 주의 일상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더하시고 가정 가운데에도 새로운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8월 21일자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4404번님은 금요 철야 예배 가려고 교회 와서 기도문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문이 너무 은혜됩니다. 오늘 기도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한 주의 마무리를 또 예배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시는 우리 4404번님.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평안으로 마무리하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요, 우리 행저질라 가족분들께만, 이 특별히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 청취자분들께만 전해드리는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만의 코너가 되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금요일 담당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면서 준비한 기도문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라는 고백이 매일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한 주간 애쓰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목제 하나님과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갈망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남이 알아주는 명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이 많은 것 또는 건강한 삶 그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평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평안은 정말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3장 화목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라밈이라고 합니다. 이 셀라밈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샬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화,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친교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3장 1절로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 오늘 이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험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보면 화목제로 흠없는 소를 가져오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제물과 짐승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 짐승 위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자리에 이 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내가 죽을 자리에 소를 잡는다라는 의미로 소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네 군데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드릴 수 없어요. 화목제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속죄제나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제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존재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과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고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현대 철학자들은 무엇으로 요약하냐 하면 불안하다라고 요약합니다. 불안으로 요약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길을 먼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예요.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짐승 위에 나의 죄를 옮기고 그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번제라는 것이 내 대신 짐승을 죽어서 태움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이 그때서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 매번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소가 되셨고 양이 되시고 염소가 되셔서 내가 죽을 그 자리, 내 죄 때문에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하나 예수님이 번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0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번제가 되고 나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은 어디서 달래고 있습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뭔가 성취하고 돈을 벌고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죄악의 블랙홀이 있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거기서 평안을 만족하려고 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변하지 않고 나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생의 평안이 평안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깊이 헌신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할 때 여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과 그 주위에 기름 덩어리를 다 떼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내장의 기름 덮인 부분, 이걸 따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내장에 기름 있는 부분을 하나 따로 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 기름이 있는 그 부분이 귀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불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냐?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 몫을 주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다 식구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거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평화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귀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평화는 나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때 만끽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의 귀한 것, 나의 남은 시간, 나의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쉬고 나의 귀중한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귀중하고 긴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드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주시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나의 최선의 것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은혜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 참된 평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와 나눔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고 예배를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함께 먹는 제사라는 겁니다. 공동체 식사가 있다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화목제는 사람들 간의 나눔과 사귐을 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름기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고 우리 사람들이 함께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의 종류는 뭐냐? 감사제로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화목제가 있어요. 그걸 감사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사제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일을 주셨다. 라는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를 드릴 때 특성은 뭐냐면 제사장 그 하나님께 기름 올려 좋은 거 올려드리고 제사장 그 주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이 먹되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 두 번째 화목제가 있는데 그것은 종류는 서원제라고 있습니다. 서원제로서 화목제가 있는데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컸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소를 잡고 서원, 하나님 서원에 갚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때의 고기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낙헌제 또는 자원제로서의 화목제가 있어요. 낙헌제와 자원제가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고. 이것은 특별한 뭐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이 없어도 그냥 평소에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너무나 어느 날 가다가 감사해서 사세워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평소에 감사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자원에서 드리는 낙헌제, 이 자원제, 이 감사제가 하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틀 동안 먹고 사흘째 남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근데 이 하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있는 사람은 소, 없는 사람은 양, 더 없는 사람은 염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번제는 수껏만 드리는데 하목제는 수껏, 암껏 상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요. 이 하목제는 5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함께 먹는 식사예요. 근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하회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같이 기뻐하는 축제가 하목제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우리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기름 끼는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고 제사장 목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끼리 소 한 마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가족 한 대여섯 명이 소 한 마리를 다 하루 동안 다 뜯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지? 일가 친척을 부르는 거예요. 일가 친척을 부르고 동네 앞집 옆집 사람도 관계가 좋은 사람도 부르고 관계가 좀 나쁜 사람도 아 이번에 내가 좋은 일이 있어 소 잡았으니까 같이 하목제로 같이 먹게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잔치가 되는 겁니다. 하목제는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제와 사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목제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음식을 함께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로 자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공동체적인 기쁨이 있고 예배를 마치면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우리 전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우리 사람들끼리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고 격려하는 이것들이 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하목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목제는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목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고 구역 안에서 하나 되고 전도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나 이번에 우리 집 아이가 뭐 어디 취직을 했다 아니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다 누구 생일이다 할 때 식사 밥을 제공하거나 국수를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 하목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하목제가 될 수 있고 구역에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목제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에 와서 딱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의 교제, 하목을 나누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도 좀 예배 마치고 한 번쯤 교회 가서 국수가 나오면 국수도 한번 드시고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만난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서로 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부도 물으면서 화목,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해할 사람과 하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0: 결국 가정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 여러분 가족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직장 동료에게 힘이 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화목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미래다. 참으로 놀라운 삶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도 내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다. 나는 왕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 그의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내 영혼을 덮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스스로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함께 구역을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갈,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갈,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0: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버리지도 마십시오.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의이자 존중이며 신앙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좋은 하루는 많은 것을 가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해야 할 일과 이루어야 할 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삶이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길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가진 건강도,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각하는 지혜도, 만남의 기회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스티브 커리스의 품안의 곡으로 More to this life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살고 죽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은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티브 커리스의 품안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짧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일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아, 지금 들으신 곡은 비냐드 어쿠스티 월십 음반 중에서 예배 인도자 에디 에스피노사의 곡으로 You are the mighty king 그리고 I worship

이어서 You are worthy of my praise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곡은 CA Worship Band의 곡으로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Standing on the Promise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고요. 복된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칸 어쿠스틱 워십 음반 중에서 I Love You, Lord를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너희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 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이렇듯 거짓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단지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자, 참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순서도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리얼 패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어사이드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더하트워십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귀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또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3075번님께서 샬롬 신청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30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원에 살 때 많이 듣던 찬송이었지요. 라고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찬양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도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이 찬양으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75번님 신청하신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최영민의 찬송, 그리고 강원명의 은혜 아니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구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싱어즈의 아침의 나로 그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모든 관심이 계셨던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떠오르실 때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축복해 러비미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AJ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이클 라반의 레디 샤인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던 모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찬양 나는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아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글씨체가 얼마나 예쁜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렸는지 살펴보시나요? 삐뚤빼뚤한 글자와 엉터리처럼 보이는 맞춤법이어도 상관없죠. 그 어설픈 글자 속에서 나를 향한 자녀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글씨의 모양새와 문법, 맞춤법을 주목하다 보면 그 진심이 담긴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일깨워줍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글자나 규칙에 갇혀서 법과 격식이라는 틀에만 집착하지 말고 성령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말이죠. 그저 보여지는 글자와 형식, 규칙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규칙을 완벽히 지키는 겉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지고 새로워진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유재범님의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와 김세민님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연주 찬양으로 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글자에 주목하는지 혹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진심에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었죠.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가요? 어린 자녀를 둔 분이시라면 어떻게든 쓰려고 안간힘을 쓴 삐뚤빼뚤한 글자의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엉터리 같은 글자와 맞춤법 띄어쓰기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순수한 사랑과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죠. 어쩌면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편지에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게 어쩌면 유대인의 모습과 또 때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 활자와 형식에 집착하느라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 드러내며 규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규칙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께서 아마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루하루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오늘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의 신청곡을 골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아 워십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메들리 찬양과 돈 모엔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영어 찬양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348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깨끗하게 씻고 야식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면 건강도 좀 괜찮아지겠죠? 라고 남겨주셨네요. 엄청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맛있는 야식도 드시고 주말 동안 푹 쉬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348번님을 위해서 찬양 한 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때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달빛마을이 부릅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버릭 시티 뮤직의 Closer, 브랜던 레이기 찬양했는데요. 삶의 거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품을 구하며 그분께 더욱 가까이 깊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곡 함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버릭시티 뮤직의 클로저, 브랜던 레이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밤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도노 마리아님의 귀중한 보배합을 이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서머 스페셜이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묵상과 하늘 편지로 이 시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 밤의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고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네 것이 더 많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의 삶의 날을 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가를 부르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쁜 일상 이어지겠지만 말씀 묵상을 매일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시편 92편 5절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주의 끝 금요일 밤입니다. 성경은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기 아닐까. 늘 새로운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브 그린의 Symphony of Praise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하다시는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 즉 낡은 것이 회복되어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없던 곡조를 창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찬양 속에서도 오늘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울리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빈들의 돌아가는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시편 34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601번님께서 고2 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드네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방송 들으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드는데, 아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흘려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9602번님의 아드님이 방황하는 시간, 뭐 그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사랑할 때, 윌러브의 깊은 곳에 나아가,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당신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곡으로는 동방현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 순서로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같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너무 같은 멘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저희 방송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이 찬양들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제게 있네요. 저와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주나복의 힘을 내.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였습니다. 주나복의 힘을 내는 주나복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장윤영의 미제레레는 장윤영 사모님의 프로젝트죠. Universe Earth라는 전체 프로젝트 타이틀이 있고요. 한 곡씩 싱글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발매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였잖아요. 아닌가요? 아,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야 이제 가을인가 보네. 그리고 온도를 봤더니 34도래요. 34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32도, 34도인데 그게 이제 가을 날씨처럼. 근데 또 사실은 때마침 그쯤에 선선한 바람도 불긴 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가 날씨를 좀 착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근데 한켠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어려움은 좀 뭐랄까요, 견딜만하다 그래야 될까?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좀 이렇게 관계 어려움 이런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관계 가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또 주님께서 견딜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름도 다 끝나가네요. 자,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다음 곡은 유찬양 준비했습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듣고 오시죠.

하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의 고백만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누가 지적을 못하겠어요. 말로 살면 안 돼. 삶으로 살아야 돼. 말로만 말하면 안 돼.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점수를 따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질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도전에 늘 공격받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생각했을 때 항상 너무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봐도 멋진 모습으로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가고 있느냐, 지나가고 있느냐, 또 견디고 있느냐.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청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한 곡이 또 찬양 듣고 또 여러분들과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어요. 전부가 되소서.

김보규의 전부가 되소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인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특성상 이제 올려주시면 그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방송이고 주일 방송 내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다가오는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그간 내 또 썸머 스페셜로 많은 사연을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고 네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은 또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네. 까먹을 뻔했어요. 방법은 저는 이제 문자 사연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1069번입니다. 샵1069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들으시면서 달빛 가스펠에 이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고요. 긴 사연 아니더라도 인사와 여러분들의 인사와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벌써 좀 지났는데 8월 8일 네 8월 8일날 0778님께서 아직 잠 못 들었지만 덕분에 강중현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918님 강진행자님 목소리가 너무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발음이 잘 안 강진행자님 네 진행자님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778님 귀가 엄청 예민하시대요.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엔지니어나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에

음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있고, 그리고 뭔가의 반응에 예민한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778님께서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9199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8915님, 예, 문자 사연은 처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인데 지금은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습니다. 할머니랑 극동방송 들으며 뜨기시라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라고 계세요. 할머니랑 함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월 8일 01시 43분에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그 감동의 사진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야 되나? 영화의 한 장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밤에 이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탁 들으면서 본인은 이제 뜨개질을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성경필사를,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뭔가를 하면서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이 찬양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8915님 잘 다녀오셨죠? 할머니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네요. 4918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8510님 8월 9일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 주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411님 시간을 뚫고 윌럽 신청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뚫고는 내일 주일 방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저희의 왕의 청자시죠. 자, 또 6428님의 그 엄청난 이동의 스케줄이 문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캐나다 밴프로 다시 뉴욕을, 그리고 또 LA로 온 아침 시간에 듣는 방송입니다. 모든 미션 타이밍마다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렌트카 타이어 플랫으로 일종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펑크 났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어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428님의 문자를 보면요, 항상 감사와 기대로 끝나세요. 너무 그게 저는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이랬어요.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6428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830님 8월 15일에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8월 16일날 6428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화가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하여튼 아티스트십니다. 미술을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의 흐린 LA의 아침 루프탑, 네, 입니다 하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전시회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그 출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열심히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또 전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구상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컨셉이 안 맞는다든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한 곡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의 작품을 내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슥슥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스케치하다가 다른 방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했던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 며칠 동안 또 고민하면서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주 글 끝에 더 좋은 길을 기대하며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6428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 작품들 모아놓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8월 16일 날, 아멘, 수고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8월 0님,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글과 이야기들로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올려주신 소식들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주님이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 곡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곡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다른 곡으로 또 이렇게 노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곡을 듣고 한 곡은 아마도 클로징 곡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두 곡의 찬양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흥왕국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곡을 이어서 엔딩곡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저는 예배 찬양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진진희의 His Na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늦여름의 정치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8월의 벌써 네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름날에 새찬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늘이 더욱더 청명해지고 또 먹구름 뒤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듯 아득하지만 결국 그 빗줄기가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무지개라는 그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무지개 약속. 세찬 비바람이 내 삶을 흔들고 짙은 먹구름이 소망을 가릴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하소서. 폭풍우를 지나온 신앙만이 하늘의 찬란한 빛을 품을 수 있나니, 눈물 흘린 시간만큼 더 깊고 향기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네, 폭풍우가 거셀수록 그 뒤에 뜰 무지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소나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앞으로 더 선명하게 올 그 무지개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꼭 무지개처럼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너의 온 나라를 개구리 떼로 칠 것이니, 나일강이 개구리로 들끓을 것이며 그것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이닥칠 것이며,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온 강토에 올라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서 하천과 수로와 물 웅덩이를 향해 손을 내뻗어 개구리 떼를 불러 올리라고 명하라 하셨다. 이에 아론이

자기의 손을 내뻗으니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술로 애굽 땅에 개구리 떼를 불러 올렸다. 마침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떼를 몰아내시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당신과 당신의 궁에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리이까?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예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가 레일린이라 하고 말하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할 것이며 이로써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당신과 당신의 궁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난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붙이신 개구리 떼를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한대로 행하시어 개구리 떼가 집과 정원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그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풍겼다. 그러나 바로가 숨 돌릴 틈이 생긴 것을 보고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내뻗어 땅에 흙먼지를 치라고 명하라.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내뻗어 온 땅에 흙먼지를 치니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다. 마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의 비수를 행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에 파리가 들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모두 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내가 온 땅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니 레일 이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밀려들어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해 아주 황폐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말하자 모세가 답하였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 들어가 그분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며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니 바로는 더 이상 속이면서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드리러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 단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고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터치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저는 양강도 희산시라는 곳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09년도쯤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서 한 가정당 10만 원이라는 구화폐를 신화폐 1,000원권으로 바꿔주면서 거의 날강도처럼 돈을 깡그리 빼앗아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제가 막 2, 3일에 한 번씩 중물을 우리고 배를 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8월 여름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인사도 안 드렸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1월 달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북한 청진에 있는 보위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매를 맞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면. 당시 제가 여기 나이로 치면 고3이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되실까봐 아버지가 신원을 안 밝히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속 매를 맞으셔가지고 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개심죄, 그래서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셔서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을 우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가 역전 창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제 삼촌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를 추운 겨울 길도 모르면서 기차의 그 철로를 따라가면서 뭐 군인들에게 시비 걸려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아버지 얼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벗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아버지구나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촌이 저를 마을의 자그마한 집에 눕혀놓았고 그 순간

때부터 저는 그냥 이상에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여름에는 막 풀뿌리나 나무도 많이 캐오고 또 중국에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에 게해서 짐꾼으로 짐을 전하르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랑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계시고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 두 분도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또 그걸 들어가지고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려면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서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제가 군생활을 충실히 못할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북한에서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안 가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될 때쯤에는 나만의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에 나온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아래 동네 남조선에는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 사망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바로 탈북한 건 아니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밤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새벽 2, 3시쯤엔 항상 울고 계셨어요. 막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미신을 안 믿는데 막 기도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그냥 독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모시러 온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나만의 친척이나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랑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고요.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랑 그 친구도 서로 산에서 군인들에게 쫓겨 길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고 2, 3일을 더 산을 헤매서 찾아서 제가 다 포기하고 진짜 자살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기적처럼 산에서 저를 찾아서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랑 다시 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기독교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게 당시에 2016년 5월이었는데 그때 중국 칭강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랑 그분들을 3개월 정도 성경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성경책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그래서 두 번 넘게 완독을 했었고 당시에는 막 로마서를 줄줄이 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저를 목사 후보감으로 엄청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다 채우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관문인 중국 쿠밍에서 12일 동안을 못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삼엄해져가지고 그곳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강을 넘을 때는 죽는 게 안 두려웠는데 나만이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사히 살아서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제 안기게 되었고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엄청 쏟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여명학교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던 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주신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회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도 서서 네가 북한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고 너와 같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성경 공부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고향에 남겨진 저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던 중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 3일씩 매일 굶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는 5,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계실지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건데 결국 저는 그 선교사님께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같은 거나 침대 만드는 일이나 뭐 핸드폰도 팔아봤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그냥 돈이 되면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주 7일을 그냥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모았어요. 그때가 2019년 4월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게 2016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3년이라는 시점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브로커도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마중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해보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그리고 만약에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중국 연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차량 두 대를 빌려서 제 고향인 양강도 해산시 맞은편 중국 지린성 장백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랑 연기를 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냥 따라 나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다시 왔죠. 진짜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어머니가 못 오시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를 차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는 가족이 그곳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 위치를 못 찾을까봐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으니까 저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혼자 중국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원을 나올 때 탈북민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사미탈출 위반에 걸려서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5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었으니까 3년쯤은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미루고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압록강변에 내려서서 그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난은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적어 내려가기 위해 찍어두신 거룩한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또 지나간 빗줄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가올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품고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선포하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소망의 무지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위에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모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비밀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죠.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는 감사의 샘에 대한 비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71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가득 채우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 가운데, 못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사랑, 기쁨,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국립합창단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짓을 분별케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데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 아니 저의 신앙,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구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분들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꺼져야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인간, 아 누구나 나보다 잘생겼고 누구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야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과학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연주자나 코미디언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경제학자를 보냈어야 되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찾지 못하는 자, 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소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본적지, 돌아갈 고향, 현재 의미, 곧 자신의 현주소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참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
0: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북한 땅을 위한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재판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을 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보 체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 땅, 고향 땅을 향한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세계 곳곳에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남과 북 가운데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참 자유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김혜실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새벽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북한의 외화벌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외화벌이를 할 때 제3국에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잖아요.
1: 네.
0: 노동력의 그 값인데 이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싸게 안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당국이 이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이 허가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0: 오.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받은 허가를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와크를 받은 회사가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 그러니까 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보위성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성이라든지 뭐 내각 군 뭐 이런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에서 그 계약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계속 파견해왔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는 기존 와크가 있어도 자동으로 파견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온 회사도 계약 조건 그리고 북한 당국에 들어오는 외화 수입을 다시 한번 심사하고 싸게 안 보내겠다라고 북한 당국이 현재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뭔가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네. 이전에는 이런 재심사가 아예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북한 당국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외 노동자를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 국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약 단가가 낮거나

0: 싼 노동자 뭐 이렇게.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적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냐면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1: 네.
0: 2026년 2월 9차 당대회가 있었죠. 그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벌어들인 돈을 중앙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좀 더 불린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북한 체제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는 목소리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원래도 철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0: 그렇죠.
1: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이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나요?
0: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렌 부르크시. 에서 북한 노동자들 환경 미화라든지 공공 업무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임금 문제로 고용이 무산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715달러였습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북한이 무리하게 돈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북한 내부의 새 방침과 연결해서 보자면 국가에 충분한 돈이 남지 않은 이른바 저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른바 우리 이제 몸값 부풀리기, 몸값 올리기. 이게 그래서 더 높은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북한의 외화벌이를 하는 그 주민들이 값싼 노동자만이 사실 강점은 아니었잖아요.
0: 네.
1: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꼼꼼히 쉬지 않고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 구조를 아주 견고히 만든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필요로 하고 하는 여기도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는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뺏은 그 영토의 이 건물들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공간이 살아야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도 무슨 건물을 지었던 무슨 공병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니 이때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바뀐 건가요?
0: 과거에는 현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노동자 수, 뭐 임금, 그리고 숙소, 작업 조건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 얼마에 팔리는지 요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생산된 제품이 원료는 또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느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어떤 공정을 맡은지 그리고 제품은 몇 번 가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나라에 판매되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네.
0: 판매 가격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 노동자의 정말 올바른 돈을 받고 있느냐 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 돈을 좀 올려서
1: 네.
0: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수입도 좀 풍족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0: 네.
1: 기업을 거기서 노동력들을 함께 좀 했을 때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0: 네.
1: 같은 맥락일까요?
0: 그 때문에 참 많이들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개성공단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서 북한 측이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에서도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고려해서
1: 네.
0: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수익 이것도 임금에 반영해야 된다.

0: 이런 논리였는데요. 다만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간 합의 그리고 공단 규정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의 해외 파견은 북한 중앙이 국가별 업종별 계약을 심사하고 여기서 수익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와크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과 공급량을 국가가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 라고 하는 구조를 이미 체계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계약금이 오르고 또 네. 노동의 그 가치, 갑으로 매기는 가치가 오르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외화도 많아질지잖아요.
0: 네.
1: 어떤가요?
0: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반드시 계약금이 오르면 노동자들 월급도 오를 것이냐.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내는 전체 금액과 노동자 개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서는 국가에 내는 돈, 그리고 파견 기간 운영비, 숙식비, 교통비, 현지 관리비, 각종 수수료가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수산물 관공장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서 상의 임금은 한 달 약 3천 위안이었는데
1: 네.
0: 우리도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부 노동자가 받는 돈이 300 위안에서 500 위안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돈이 들면 그래서 10에서 20%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북한 주민들이 노동자의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참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많아요.
0: 네.
1: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번 변화의 핵심을 뭐라고 짚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북한 당국의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자를 파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싼값에 보내는 방식에서 제한된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외국 기업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계약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더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노동 시간 휴식 그리고 임금의 직접 지급,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계약금이 올라와도 이 노동 착취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향후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계약 구조의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동물과 사람.

마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이 침팬지 중에 보노보라는 침팬지가 있는데요. IQ가 70에서 90이랍니다. 초등학교 아니라 4살 내지 5살 어린아이 수준이랍니다.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3,000개가 된대요. 동물들도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도 IQ가 높고요, 돌고래도 높고요, 침팬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 완전 차이가 나죠.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90이고 침팬지 아무리 뛰어나도 동물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인간은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 본능이 기도예요. 어떤 불신자, 어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을지경이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구분점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수록 인간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할수록 짐승 속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고 교통하고 싶으셨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인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에 부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할수록 인간은 본능으로 기도의 본능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기도를 안 할수록 복된 인간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 결국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영호흡이거든.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내 영은 호흡해야 살아요.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영의 호흡이 끊겼다라는 거. 영이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영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겨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놈이죠, 마귀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살인자, 마귀 보고 살인자래요. 예수님 왜 마귀 사탄 보고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살인하는 건 물론이고 더 끔찍한 살인이 있어요. 내 영을 살인해요. 내 영을 죽인다고요. 내 영을 죽이고 내 영혼을 살인하는 짓이 뭐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 육체도 죽이려고 난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려고, 즉 영혼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별짓을 다해요.

0: 누르게 누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나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피곤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하기 싶은 마음이 착싹 사라지도록 바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영을 살인시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저자는 살인자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8월 2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5에서 4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전과 광주, 목포가 33도, 대구와 부산, 제주가 32도, 여수가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 신의주와 해산 27도, 평양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쁨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그리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기 6.25 겪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6.25 겪은 분들, 한국은 6.25 이후에 72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550배를 늘렸어요. 6.25 동란 때 우리의 국민소득은 67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36,960불로 증가가 됐죠.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6.25 때보다 15,00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 누구의 덕분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일 시인이 심훈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덩덩실 춤을 추리라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면은 한량이라만, 나는 밤하늘에 날아난 까마귀와 같이 종로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리오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한민족, 아세아 동방의 문화창조 개척의 선구자였고, 하늘에서 이어받은 청명과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부 수천리에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였다. 5천년의 오랜 국제 풍진 속에서 아담한 문화를 갖고 지내왔다. 푸른 산, 맑은 가람,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거름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역 만생에 피 흘려 지켜온 영광의 조국이다. 오늘날 나는 홀로 떨어진 내가 아니다. 이 국토와 대자연 속에서 자라온 조상의 피와 살과 뼈와 얼을 이어받은 즐거움을 짐짓 이탈하여 벗어날 수가 없느니, 내가 나됨을 지각함은 삶의 길이요, 내가 나됨을 잃음은 즉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부설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고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우리의 역사, 400여 년 동안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어려서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뼈아프게 느껴봤습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우리의 국권은 박탈당해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36년을 시름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81년 전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시편 96편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쳐왔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여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시편 96편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 민족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잿더미를 디디고 우리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덧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1년 전에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숫자는 미국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3, 40년 전에 몽고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한 결과 오늘 2003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때 한 3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에 25살 먹은 청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60명 나오는 개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제2의 하나님의 광복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두 번째,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 세 번째,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첫째 대목이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잇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누굴 제일 미워해요? 우상을 제일 미워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 하면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모세의 형님이요, 몰려가서 애굽의 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금을 모아갖고 오라. 그래 뭐 귀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금시계도 빼고 다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송아지가 돼서 그 송아지에다가 번제물과 친교 교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40일 후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이라는 건 칼로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한민국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셨는데 5년도 못 가서 그때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 나는 11살 때, 해방이 11살 때 됐어요. 5년도 안 돼가지고 6.25라고 하는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되고 해방된 지 5년 안 돼가지고 6월 25일 날, 해방은 8월 15일 날 됐어요. 만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족의 동정선전의 비비린내 나는 전쟁. 나는 그 전쟁도 겪어봤어요.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광복의 아름다운 기쁨도 가시기 전에, 11살 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16살 때 일어난 거예요. 16살. 특별히 우리들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장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데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탐내지 마세요. 하루 세 끈이 먹고 거칠 게 있으면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1992년에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상금이 102만 불이었어요. 그 양반이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고 모두 선교 헌금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1분 동안 100만 잔자가 되어봤다고 자랑을, 1분 동안.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한 목사님은 남긴 것이라고는 1인용 침대, 안경, 낡은 양복 한 벌,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30년 동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2해방에는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퍼 켈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음과 자기의 숙명에 대한 불안. 자기가 있기에 느끼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허,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텅 빈 의미 없는 삶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죄책감에 대한 불안.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게 있죠. 불안해요.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금년 한 해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제2의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자연재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진을 늘 우리는 피해나가게 해주셨어요. 올해 7월 28일 16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사람도 못 찾았죠. 7의 지진으로 분류상 대지진이 이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콜롬비아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못 찾은 사람이 찾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일본 정부 피해 복구 예비비로 242억 인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530억 정도 될 거예요.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과학도 지식도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은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뿐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 힘써요. 주의 지팡이 힘있어요. 두 번째로 총력의 위협에 우리는 당하고 있죠.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 한미훈련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발소 들어 10번째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칼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석군의 경성함이 허대라. 일제강점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라,

그때 겪었던 수모,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내 담임 선생님이 일본 여자 선생님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카드, 요만한 카드 20장을 줘. 조선말을 쓰는 애들한테는 다 카드를 뺏어라. 그리고 20장을 다 뺏기는 학생은 교장실에 들어가서 매 맞고 벌습니다. 20개를 뺏은 애는 상을 줘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본말을 쓰게 하는 일본식 교육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첫째는 바로 경제의 기적입니다. GDP는 23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빈곤으로서는 세계 맨 꼬레비로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3만 9천 달러 수준으로 경제, 세계 경제 수위 12번째로 부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동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흥의 기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교계의 목표는 100만 성도였고, 1970년대는 전국에 6만 개 교회가 세워지기를 교회의 목표로 한국 성직자들이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천만을 육박하는 시대가 찾아왔으며 전국의 교회 수는 9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나라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영적인 발전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 정도에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로다. 천대까지. 누구에게? 우상을 배제하고 환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제2의 광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의 역사나 하라.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귀한 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날 때 파멸과 고통과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6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 바다에서도 주일이 되면 배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두 번째 세운 게 학교예요. 세 번째 세운 게 공회당. 바다 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 청교도들의 신앙. 특히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기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헌법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에다가 뭐를 새겨놓은 거 하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네들 돈에 그게 들어있어.

0: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지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미국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이죠. 미국 백악관 식당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식당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존 쿠엔시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문구를 썼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 덧없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겨 놓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입으로만 순종과 사랑을 외쳤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안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해본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보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인이 임종이 임박한 아버지 때문에 목사님의 심방을 요청했습니다.

0: 입니다. 목사님은 서둘러서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는 현장을 묘사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편에 악명 높은 두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흉악범들의 괴수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십자가를 눕혀놓고 죄수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았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며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군인들은 십자가를 바로 세워 고정시켰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끔찍한 장면을 눈 감고 외면하기커녕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발악을 하며 죽어가던 강도 중 한 사람의 귀에 이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을 확 움켜쥐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즉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동하는 구원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처럼 단순 명료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환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밀쳐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영혼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꼭 구원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광야의 길을 주님 손잡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들이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시는 성전에 여러 문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짐승들 가운데서 얼마를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바쳤고

바쳤고 초하루에도 바쳤고 여호와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다른 절기에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기른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물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백성이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때는 셋째 달이었고 가져오기를 마친 때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처럼 많은 물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창고들을 준비하게 하니 그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과 십일조와 여호와께 바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창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모든 것을 관리했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돕는 관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갸, 마핫, 분하야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래는 백성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맡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바친 예물과 가장 거룩한 제물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고래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이며 동문의 문직이었습니다.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고래를 도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아드린 것을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레위 집안의 족보에 적힌 3세 이상 된 산의 아이에게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족보에 적힌 대로 집안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도 맡은 일에 따라 무리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족보에 적힌 대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는 마을 근처 밭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고 마을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집안 가운데서도 모든 남자와 족보의 이름이 적힌 레위 사람은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유다 땅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으며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성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에 아시리아의 산헤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과 그의 군대는 성벽이 있고 굳건한 유다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줄기를 막아버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이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도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흘러나가는 샘과 시내의 물줄기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왕은 이 때문에 물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망대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밖에 또다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성 밀로를 굳건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문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그들을 만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백성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라기스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뒤에 산헤립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히스기야도 이미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과 내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의 신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꾀에 빠지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했습니다. 산헤립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듯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산헤립 왕의 신하들은 히브리말로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백성에게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백성에게 겁을 주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백성이 섬기는 신들, 곧 인간이 손으로 지어 만든 신들을 욕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 왕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과 온 나라 백성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경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희숙이하는 마을도 더 건설했습니다.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기혼 샘의 위 연못을 막은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기혼 샘의 물줄기를 옛 다윗성의 서쪽으로 곧장 흐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표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가 한 다른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어 어떤 언덕 위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뜰에도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과 마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관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예루살렘은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가르침과 규례와 계명에 복종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몸이 부었다 싶으면 간을 약하게 해서 먹게 되는데요. 소금기 없는 음식 어떻습니까? 맹맹하니 무슨 맛인지 맛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음식에 녹아있는 이 소금의 역할 참 여러 가지잖아요. 나쁜 성분을 빼주는 해독이나 살균 작용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목마름을 느껴야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먼저 의에 주리고 주님 말씀에 목마르고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나로 인해 누군가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산과 험한 바다가 있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지 결정되겠죠. 방황하는 인생길에도 예수가 길임을,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가 길임을 선포합니다. 강찬의 찬양, 예수가 길이다 함께 선포하죠.

예수가 길이라 이어서 박신아 콰이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참 새로운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거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하고 영적인 호기심과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야 되는 거룩한 짠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즈윌의 삶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순아를 오라하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고요.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영어 찬양 Teach me the way, O Lord 함께 하셨습니다. 맛을 내려면 굵고 뻣뻣했던 소금이 음식 속에 사르르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제 형체를 감춰야 비로소 맛이 납니다.

우리 안에 뻣뻣했던 자존심과 고집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부드럽게 녹여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주님의 향기와 맛을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리고 로드리게스 연주 찬양 에스더 디어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런던의 한 행상인이 영국의 정치가 샤브츠 버리경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매일 일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그만큼 손해가 더 많고 쉽게 병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쉼을 가진 당나귀는 그렇지 못한 당나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더 건강하고 생김새도 말쑥하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약 60년 전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는 산소량에 대한 실험을 통해 안식일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날임을 입증했습니다. 평일에는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낮에 일을 하며 잃게 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일 동안에 수고하며 잃게 된 산소의 양은 안식일에 모두 보충할 만큼 축적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계속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당나귀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행복감은 거기에 없을 때 커다란 실망을 안고 좌절합니다. 또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대학,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를 잘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허무와 공허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믿다가 그것이 실상 이루어지면 얼마 되지 않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자기가 입은 옷의 호주머니 안에 숨어 있다. 아마도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행복만이 참된 행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듯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는 찬양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넘쳐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쳐나는 은혜들 정말 많이 받았지요. 각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다양할 텐데요. 이 시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잔잔한 반주와 함께하는 안찬양 밴드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어지는 찬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강 같은 평화. 마지막 곡은 성가곡입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영혼에 극히 기쁜 데서 함께 듣고 올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빛, 궁창,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을 만들어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누시고 채우시고 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 가운데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88편 1절 2절. 신시아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그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당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침에 양치를 하고 저녁에 또 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하도록 배웠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양치는 충치를 막을 수 있게 도우니까요. 이렇게 양치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또한 자동으로 몸에 밸 겁니다. 기도는 근심을 피하게 돕고 낮에는 집중된 마음을, 밤에는 쉼이 있는 마음을 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주님, 밤낮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소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 몹시 지치고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이 쉬고 노는 휴식이 아닌 영성 회복을 선택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사가 낭독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경청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또 죄로 인한 애통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기에 즐거워하라 라는 지도자들의 권고에 순종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가난한 자들과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몸의 쉼이 아닌 예배를 선택한 백성들은 진정한 쉼, 영적인 부흥,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휴식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고통도 불행도 근심 염려도 아픔도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사랑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쁨의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기쁠 수밖에 없지요. 스가랴서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지금 기쁨의 원유가 일곱 다발, 49개이죠. 성령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감람나무에서 이제 교회로 상징되는 등잔대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지요. 요한 계시록의 방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곱 등잔대와 같아서 기쁨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 등잔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주님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기쁨의 주님께서 찬란한 기쁨의 빛이 교회들, 각 지역교회들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거대한 교회의 기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흘러넘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기쁨의 근간, 기쁨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실을 행하면 기쁨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사랑은 기쁨의 촉진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기쁨의 완성은 응답받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간에 잠시 생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의 근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주목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고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했고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농부라. 그렇다면 교회는 포도 농장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심에 두 가지 모습이 있지요. 제거해버리신다, 깨끗게 한다, 그렇게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이로라는 제거해버리신다라는 헬란말의 1차적인 뜻은요,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리프트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지가 쭉 늘어진, 바람 때문에 여러 원인 때문에 가지가 땅에 이제 늘어진 그런 것들을 이제 농부는 가지를 들어서 지지대에 묶거나 이렇게 올린다 하지요. 바로 그런 1차적인 뜻이 이 아이로라는 제한다라고 우리말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첫째 말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2절 하반절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장가지를 쳐주는 실제적인 농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무비딤에서의 전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전투 가운데 이제 모세는 아론과 훌이 받쳐줌으로 손을 높이 올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을 동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합니다. 근데 손이 처지면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아론과 훌이 도와줌으로 그렇게 지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그 모습에서 애무나 그 손을 들어 올렸다, 믿음을 지킨다, 견딘다,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구약에서 믿음하면 그렇게 견디고 지탱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누가 보여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농부로서 그 가지를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아니 매일매일 들고 계신 그 모습, 그것이 실제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모습이시지요. 농부로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언제나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농부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 헬란 말이죠. 근데 어떤 말에서 나왔는가?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는 은혜가 어떠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기도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손 내려놓지 않는 애무나의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기쁨의 성숙과 성장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제 중심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직접적인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고 쏟아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것은요 유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한 가지의 열매예요. 아홉 가지 열매들, 복수형이 아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희한하죠? 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변화무쌍한 아홉 가지 모습의 한 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처음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희락입니다. 기쁨이지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행실을,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이제 축복하는 것, 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그런 것이지요. 또 내 손과 발이 사랑의 행실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작지만 행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성령의 아홉 가지 이 열매는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기적으로 열매 맺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자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함으로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너를 악한 그런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서, 내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이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거할 수 있도록 행하겠다, 의지력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추상적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싫어하는 감정이 앞서고, 나는 저주하고 싶고, 나는 저 사람을 해꾸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행실,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완성이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침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찍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케 하시면서 그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 그것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살아가는 자,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변케 됩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내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누구든 그렇게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답을 가르쳐 주셨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는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지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이신 보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붙잡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촉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 많이 들으셨지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는 큰 일도 기도했지만 하루의 작은 일들도 다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각 아이들의 상황들을 다 기도했어요. 일일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 기도대로 당연히 이루어짐을 목도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꼭 설교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늘 설교를 잘하게 하옵소서. 이때 잘한다는 뜻은 어쨌든 주님의 뜻이 그대로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크고 작건 변화되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가 만약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설교단에 쓰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제가 섰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매 설교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 왜 표현 이렇게밖에 못했나, 왜 이렇게 이 내용을 빠뜨리고 설교했나, 그런 자괴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교가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에 응답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누구보다도 피곤한 사람은 설교자일 것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기쁜 자는 또 설교자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설교한 이후에 앞뒤 좌우 위아래로 기쁨으로 꽉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본 이들은 힘이 넘친대요. 물론 다 맞춰서 집에 가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 기쁨을요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자에게 한량 없는 기쁨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와의 유기적인 그 관계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삶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존 뉴턴의 어머니가

0: 원망하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아들이 변화되잖아요. 쌓이고 쌓인 간증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변화가 되고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계속 기도하면 된다 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저들에게 주기 전에 그저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십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앞서간 우리 앞에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아,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우리 지역 얼마나 든든하고요. 그런 교회들이 가득한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의 기쁨이 어떤 것이라 체험됩니까? 얼만큼 올 한 해 체험하고 살아왔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체험하십시다. 이 교회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약속된 겁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시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들로 이 계절을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시편의 말씀으로 만든 아름다운 찬양들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끼시는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간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이 모아져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편 찬양으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첫 찬양은 시편 84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먼저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감사함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잠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복숭아를 먹는다고 꺼내다가 보니까요, 먹기 전부터 복숭아 향기가 손에 남아선 입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한 작가의 꽃을 쥔 손엔 꽃향기가 남는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손에 쥐든 그 자취가 꼭 남더라고요. 그게 꽃처럼 어여쁘고 복숭아처럼 달콤한 거라면 손에 쥔 저도 행복하겠지만 그 향취를 맡는 또 다른 누군가도 꼭 행복해질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간 승리의 향취를 맡게 될 겁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